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 인 타체나 강저체네 릉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둔카 미바도 주토바구 라파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게바 지토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급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뇨호윤구 토낭치바 서동기주람야바 류제원참제와 千日祖敦啦 지송슈와 타마봉와탕 차라라 추치바 디탕민비에주람토르와 신비에 키르수야바 지조기초웨 구지야바 캐시 키랑겐수리군탕 지조편디리군 롭자 맨캉 키레치제 주기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쪼내쿨공탕 레군디레둔바인치 닌달 니바투 디탕탁제치구 캐시 차와게바탕 로야바 류슈미바 미군 나와 속이 내다 유치 투도도 면주 지구 강배 난기 쿠유라 닌달 기군치네 롱 쿠르톡 치바 지비에 직체당 지구라 짱저 톱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유 짱저 균형 치바 쪼네 쿠공수 군위기 럭주 직체당 지구 직조 치바 미게기 추딘라 토낭 치바 합치게밤 로게급 장쇼캄 라베 춤미 카나게고 로숨 옌키 응고 컵게 메베 짐치 유베 미토기 똑살 로체기 응고 컵게 뿌 꾸마치고 탁바투 겐군 추정군앙 규림 용기 응고 컵게 바탕 권내 타르웨 민컵 겨고 장외 국송라 쇼겹고 장세니가 편라 대탕 용토

대기업 공감사 기랑게 니드디 데지리아 삼더뉴 이베 추치부이네 담냐 디제 조로나 교육데 생교나 급급라 리니 샤우이 교부스와다 급급라 리주지 스위어지 생교나 시다디 노브지베스나 대응외토 디니 떼네 정요마지 레젠 공마랑 저 리니 샤우이 교부 고시에비니 드릭 레젠나 리주 고시비니 리주 시아디 기존도 이구나 되베 회자지 이바다 디지르 리구이도 튕고요지 타자르 쳔보 퍼버다 강갸 슈왕 가족 카쇼웨 급수 출로 친비 리뷰 담냐 삽소다 두수 냠도 디제 스수 망보 뒤베 출로 주고요지 어더 뒤제 지 슈비기나 리류시아디 담냐다 더 뒤베 출로지 디뉴르제 하장기 교보다 슈크자디 하장 치부요지 퇴부 인치 고급 디네 요마지 장리 계급기 지주기 뇌지 교수소디 훈우다 녹창기 지위도데 배자자리는 스트란다 유나 연주 간수 총은 소지 다디게 초롱살라 뭐

0: sabso mangwe chajar chimbo pobi ni na riri chog yoshi agwa ju yer du chashi chi wo chi su chajar bo chu chi we riri yang su tyung yoshi becha sha na gansu gi zhuk ju riri da sichuan gi ying xiu rong gi riri so ni changme ha go we ne yu tsep chi we bi shi chi ri rang ri ge ge li ya riri gi xi gun chi wa da tui ma wa du shu chi wo ji ge ke ju dian yoshi riri gi ne yu tsep ha jiang chimbo yue zang jing nian di tm r chong zu dan xiong lam san bo so meng xi zhi gui duo ruo da ge xi li ya ga me ka xian na chou rong bie ti jiang yu yao xi ni ne yin na di shu zuo zi da chang dan li ya duo dong gu yu ba ma xie ge zhe ge ga jie mei gu li ya chu luo tiu gu yao xi sum ne di lu bu tuo jia li ya tiu gu yao xi mi cao xi da chui long qian ni yao ma xi jie zan mi ne xi mian mang bu ji su gu yao xi
1: 이내래 능주디리 남자 큰 지구 말이 대자 준비지 카바게보다 차와서 배제제 제윤의 주티도도 공주체오지 니엘샹다 총대 시슌다 디위다 총례링에사 슈초오지라 대가 정주 튕구 제보다 야나 체킹 유신 두단 체바 예사 슈초오지 예사 슈디 유티베 튜즈다 산에 다가는 신 제윤의 주제 세브 슈토 고지 정주네 제바르다 니시 딩규 유비기나 지레 개베 체도 년가 인지 제도지 리주사디 베준기 창사를 법에 주기 쓰시기는 했지리 아티르 루부 정신 치워다 도르슈 첨부 요리 창매 계지딘데 세브 니고버디 우즈 첨부 튀나 토사르 체 제소 딘자 군기 쯔질 쪽 지버디시

0: 공부 쳐 넘었어. 상무 좋았어.
1: 전 좋아하는 거디.
0: 뒤에 좋았어.
1: 걔랑 뒤에 마구 두고.
0: 상무미 나 사송아.
1: 미디 아지 고시게 주다.
0: 뒤에 셰바 차샤 요 말다.
2: 진달아, 조송해.
0: 와, 레스.

0: 老王是你弟呢，何止胡里差呢？从今个家庭提大奶奶，那我出面着。 他个人物。
1: 지마, 키랑 힐을 난다. 키랑 속고 유스디 차고리샤.
0: 진다장라. 힐을인다. 기부 최신 보고르다.
1: 키랑 경아 된제 나주야디 믹세시도 와.
0: 수이랑 챙고 취주 입순보도 많이 해 되었어도. 거브리 기부 최신 보고르다.
1: 경아, 마리 지마. 랑게 클리도치다.
2: 영아 영아.
0: 当过羊，你养过库木就该。
1: 我不能摘菜买吧，肯定是绿绿结掉的。
0: 没事的，没事的，不能摘也是啦，有事。可里可里切这一个是不？

0: 이렇게 총주의 소외 낭 냠제 투규 셈다 잽시
1: 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
0: 당 중대 체비 섬든 공로 체입시 로니슈 이진 에메리키 네디 저니기 퍼율을 지네 니게 주준체 저니 칸유 된여바타 총주 유미 초타 참부입시 에메리키 유미 수연이 더불어 지네 조람 체초 그진 티 남양 닝자 슈기 타자 초와 레수친 여베 네 준최 박수기 유미 초로 조람 체주 인시 솜시
1: 닝제 총결 총결 더담 주기 중국 계급 상감 가르스타 냠도 개용기 펑림 닌딩키 초크뒤 정중 서주 미링외 공 광부 진린토 폐주 지구 소유시
2: 서주 티니 빠진 닌히 넘버 빠린 제도기 차르고의 신의 준비시 임타 서주 티에 토니 닌뉴 로즈르 딘리 로 코딘식 요바타 난공소 친리 협대기 비동 시주시 좀타 님구 디제 니슈라 디저르 치여베 주민수 닌지 편숨 소비 정중 넘버라 냠린 딩습토구 요바시 서주 고무예배지의 종민망부시 디가라 니아바르 토와 세골의 용구유 상미 잼강나 규디 리카기 냠린 징울의 디리 친리 캡디트 사두의 속자를 문진타 긴우기 상황 독특구유 닝지 종민 우지이기 서주 디리 용주로 하장 가부유 디나니의 세자망부시 시동도 점링토기 人格同学他 新切手卡的影片所 军额特穷写写不是 四组体前节他 人力与国的松托这月别 随军体针对抗大的母影不拉 前节永接得习他 中西卓心 宁规界习习度这月不是 给人们人心体监控这狼体里 其实与其卓心他 宁规针对宁制些月别 与国去英雄那边去 监控写着中华他 杂对人中的军额抗力图个月不是 중국 계급 사감 가르세 토림 남장기의 진동바 주빈기 아주 중앙대비 생리 협대 동덕규 닝지 사감 체수 초용의 생리 체유 디네 생리기 다조네 닝진 제법 민정시 용료 체도 서주 대규 미 대외 망외 닝지의 균화타 닝지의 가신 체배 저유 대란 체주 디네 더동 팀의 서주식자 인비 완주 天庸 코류 성경태 다주 망부체의 시고르외 냠년 집도 단위 제송바시 你有了那您的重点的可以没到总他包总体安静所中国几个三个卡斯塔你们的心里绝对作为人中四组忙不对于他的彭人一定可以求对四组组的体三年体的心理贴不对你们的马拉俺的位推过上的当我他重点的可以级别爬动人不的切别老林没有信息彭人一定可以人中四组体重点抓心他习中切别那些的距离
3: 毛巴拉，您这些色素和心理缺点情侣恰当的动物，它协助切过平衡操作当年，别对女的对别切的，免他人中看两年些，什么是区别切不他，怎么令人别健康人的越过了去，没事对住了，滚地动就一不是。下面了，三九多对卡机，西罗纳。你去，哈斯从杰克，我在罗斯车站切过别个他，查托他陈明给着急切过别个去，我在西切区别单位他。 监管他，我不跟监所明细明错了，偏不进的。我在门片小学，全托都缺我切学的。年前，宁志重启包装起，街上没多，青路，缺不得着急被监督，根本不别我他。西林启正修不久初期，人一个来个他，今天启青路西切贴给监督切呗。包装起西林来七百三百两三他，青中启强切我学的。 你去，那就重启先做重启，六千六千八，将起连续切别，熊猫冲到他，做这南边七千两米多位多少年问题？他听给多少托，连续四句几对着着他，将起连续切别，完全被村民杨勇杨巨所切呢，连续那批写不出他，六千别连续他们家切当学的。你去，抢到重启而光就重启，拆给大伯这做切呢，不久过去，就去多年切别切过别我他。
4: 重庆南乡会拆给大不出去，重庆塔团里亏，天天人力雨果亏少数个呢。总控给批给个number新托过天，忙错了雨炸切的，明儿为忙为广州重庆人穷嘴不谈，批给个普久先都吐不切学不得。你去，哈斯重庆内老个重庆人生是总牌去，雨果七月冷天下冻吐不谈，最近冷块通不天，还是内仓水准抗内多吞切的，生日四金拉错，给学不得。
3: Chechwe lamtiti, jindu jubi tsi juyongu nimpar, tsui di kurkyu che gyu ta. Lamtiti, si jin la su ta. Gundi li za ta, weka chu sen, pokzhu gundzum ara si ga su zi juong kui ka du gyu ni. La zi ni kor tang, lokar yu go chebe lamtiti ko dun che hyu bri.
4: Sumo lingi, ten di pen chong sen gyu nyam chan, nyan zhu shu car.
5: Tiwe mang wei sen gyu gu nang duen kien duen na, churi jindi ki APP de si ro na.
4: Sangu jie yu.
5: Sangu jie yu.

0: 가래. 넌너 팀장이 랭기 뭐지 뭐야?
1: 랑쉐다또챘나때문에또찌그리베
0: 찌그리이네뭐라
1: 뭐라게가갑매간신의징마르시기
0: 아니간이네가로르규르바뒤쥐니젠치구어르다디콘르녀랑르직제팅로르르다치부지탄도부도뚜야매바총기날탄다코리안동칸사브니수여리계속설교마치에나제승마르다랑롱은매스마쇼야
1: 다와숨코네손배타로스다와디나손코르삼주게니코머주예체나손사브장게위대나강행오마테타주토마리
0: 디에지
1: 가다지제뉴기에다와지레효사마르샤테네머주나강위소뚜기

0: 아자라. 내가 챕크슈.
1: 빌레 챕마지. 수랑 아자레.
0: 아자라. 꿀루마나다. 데리키랑 가르킨데 유능이 참으시죠.
1: 네 란다 샤샤 저 아카디미에다 같이면 신뢰도.
0: 나 뭐랑 가비유. 이네 뭐랑 개가 갑민데.
1: 왜? 뭐 그거 같은 거 왜? 격전시에 갈도.
0: 네 격전시에매. 너 니문에 가니. 이네 다네 내수진제. 오늘 책 삼삼 맞추.
1: 내수. 니제 책이 삼어 줘에. 니에 대해 너 상체 표현에 캐리안 로고트 미도.
0: 니에 캐리인데 유. 이네 고네 주파. 니에 린샤샤를 갑체 마도. 린샤샤게 나 갑민도. 제사 아자라, 너희 박자와 키라 공부들이 켜는 매.

0: 쯔렙다가 많이 세기. 대야니 가리 매년 심어서. 대. 그랑 정체.
1: 어지.
0: 대강가디 차고 삼초들이 정시다 교체 소재 창문에 대가 다 겹샤유. 제라 장쇼쇼 제난 다시. 대내 섭주 겜녀이 게라 세아단 다시.
1: 주시디야 가제.
0: 빠래가네도 두가도지 촐라티샤. 제장 대내 순 다시. 쟁외 갸처 단야게 차고 있디 참슈리샤. 아자자 차고 숨부디게 칸다직디 난다. 그거 담소 지시나.
1: 니에 삼로 마코 가리나.
0: 걔는 마리. 클리나.
1: 로디브시 샤자. 다리이나 니에 리그주평 체초. 도스네 샤오초르 카바게 부이.
0: 슈큐라.
1: 클라소아 주이.
2: 깨라. 내가 된 안서 시신이지. 말이 나서 심어줘 가리나.
3: 더더 거수임도 왜? 소수 미피지다 비나. 캡사 치료지.
2: 아, 대시. 로심 뒤지 염려시라 유지.
3: 디셔즈 티그 말다. 야, 샤소.
1: 야주 아, 小孩.
2: 디데르와 띵가 줄래지.
1: 야주아嗯嗯吃过去吗乌拉爹小孩给谁撒下你得对那天开米多给那就跟着奶奶拿去那是能打不好吃过去吗乌拉嗯除了我吃的俺最家园自己也经常领去的你也行个月还吃嗦哦有些吃的哦有些看大岁岁牛我也送给 你 가진 요 유매지 치는 고란 수수 용화 티그지.
3: 알레. 레스.
1: 저스티다.
2: 아잘라. 도세나.
1: 도시. 디나르 만차시라도.
4: 도잘라 도세나.
1: 맞죠? 小小的 저거 제발 야스긴다. 야자.
4: 디데 못 쓴다.
1: 야사오 마시. 디오 야야.
4: 아잘라.
1: 小流 대대 고 마시게. 진짜 디제로시아.
4: 그런 돈지만 한다. 자라 채취는 게 네 채취.
1: 카콩미도 교수 렉치시.
4: 알레스.
1: 조금만
4: 나 먹어.
1: 야지. 마트시다. 마트시다.
4: 아무라 향 간난가?
1: 가리 간난가스. 양원에 센 저산 코치지. 但 也, 然, 也, 这, 几, 个, 当, 么, 用, 啊, 三, 路, 通, 死,
4: 妈, 这, 我, 那, 这, 呗,
1: 我, 那, 赢, 过, 去, 但, 也, 心, 呢, 你, 给, 个, 蓝, 的, 贵, 啊, 能, 不, 满, 过, 有, 兴, 趣, 赢, 这, 枪, 子, 给, 不, 给, 瞧, 妈, 这, 过, 是, 怕, 出, 不, 下, 的, 蓝, 看, 也, 好, 这, 这, 枪, 子, 给, 不, 给, 不, 来, 天, 不, 有, 这,
4: 过, 是, 怕, 出, 不, 下, 哎, 既然, 给, 钱, 你, 钱, 给, 给, 用, 过, 这, 呗, 了,
1: 然, 也, 呢, 然, 给, 的, 用, 过, 妈, 这, 的, 아유르바 장게 레야오체 센타시 라마디게 장바랑니게 꾸지체죠
4: 마디 케나게가 우주체 샤스게 무주와 삼가 레스톤손
1: 녜가라 우주체 삼통주비 파리스나 장르 참배상데 시라야 카쿠시샤 디테이기네 롱다다고 주바 장니 튀규네 롱도 큐누 요마시 워시 돈도 정체스니디 장게 가부치린 큐누 요마시 네 계세하시지 계세세사
4: 말이 그냥 계제제 간난가
1: 네 같이 우리 계세세세 비슬럽히버 네 잘하시고 링샤샤 미디다 슈조스니디 치쿠시샤 네 다다 노싱마시 장게 다다 싱마시 미디 로시 추슬리드 디다 님도디 네가 표미디 디디 도동구시 장게 나 이치시다 제만에 란 체팅마시 네 계스 계세세세사 만주 난가 링샤샤다 님도디 네 지그지 이네 레가 데부 세제 레가이구 多多的这些笔呢这个嘛啥莫然的卡车着你也不没有清楚的给了那么给了死了笔母亲切磋我主意都广大列大些总那是罗小爷让心不定切磋拜拜

0: 야, 주린 양락에 랑 수고 때문에도 숨고도가 가르쳐서. 네 가르친 예래. 계시다.
1: 드리네소. 나 강구디 내 뿐이에이.
0: 뿐이에이세.
1: 응.
0: 수사 대가족아. 정치에서 네 디자 대가족 네 말이 봐.

0: 다 오늘 서로스도와 년도지로 고모 앞치시 대묘지 년지로 자가 고모 니슈시다 큰돔제 가주레스는 뜨아
1: 개너개개
2: 디샤 캐라니 나 자올 쯔가체 나 캐라니기 자오르도와
0: 리인고초 라지다즈모 응니니 즈브니 셈지데어다
1: 아지 농마스 다샤텐테 나타데 응위 녜라라 칸르제처
2: 랑거제게 스니 양천샤니게 기타 유리 라오 키시캅시라면나 나데 린즈유
0: 야 린즈유베 구쇼 루라피가 조문송에
2: 땡기유네면네 나 레그지 세우유 틀레도 도스도데 투즈유제제나 낭다유 마리 먼즈레그디 고급 양스르 마리 고급 라베시오 인지 류동치교 마리 냥무도 빠디게 수사톱치긴
3: 자르고디 모두 삼조마 더도 닝아유
0: 小小伙伴请坐，克拉萨拉曼用钱。你的下，
2: 格里想打谁？嗯，看这多，开心你也要护住哎。难道没多？人们是给爹姐欺负下送哎，东西也要劝他们多。下面呢，让给爹姐不买不给俺多是对的，你让吃着瞧。嗯，又想呢。
0: 找我们一个拿的来，去让格来算钥匙。可这多，说白钱呢，就落自己来人比较大。嗯，对的，找我们一个总队算啥？让，要个穷酸哎。
2: 嗯嗯，忙起来差事，多多走走多自己。没钱的爱给我藏嘛，小人家那钱也不是我生出。你们那就对，藏不明多，养家说我生出。要俺们呢，给我宁不得别的钱，俺说钱呢。
0: 说这个吃不赢，说这肉啊多不多，马上就不就要随便了，害怕吃了用吧。俺那在送给别人了，别得钱，俺们是吃多多的，倒什么吃？对呀，我多。阿家屋了，去哪里吃的？俺老爹不多，去哪给俺大家说说，你看着好苦的。你俺最最最最，趁热天呢，看大大你们都看把大家用不着。
4: 잘하고 있나?
0: 老兄兄弟给了张兄们这些合理拿了这个要见面的这个马上俺所以看到了三个月的转送全球前往是吧是赵三转就到前头那只我是今天我们找了你这是的陆续其中的这对其实的大大了跟前的不有咱张兄一切这不有咱先不多钱嘛你最前不合理各地对杨杨我可以呢 문에 가고 싫어요지. 내별라.
3: 나.
0: 추다 로그 지시디. 야 윤식 손지 근교 채버려 봐.
3: 지.

0: 现在这是，嗯，给我点这罗皮，不是呗？嗯，走，让开这个药吧。
1: 야무나게 소문아 구나베 계속 퇴제리샤 디카레 돌로 마고 디레 구나샤
0: 예야 딱카마치다 창무도 옆에 있나 라오 코트서리
1: 디코르사야 가려오래
0: 테미즈니에 디뉴기 카치아 요니 기브 가져 요마레
1: 뉴기 카치아 디 뉴스 외래 역시리 그지 랑게가 나주 쇼마르베
0: 랑게 오늘 신문도 Kachiw Mari.
1: Rangi, lega tsama tsaza, tui mi nyokta shiigi me.
0: Dita kaba, nga rangla lao uge gabichi sa, nui ma gyus tinggu chi yu da.
1: Nga lung tinggi yu.
0: Nga rang lung kaba ting so.
1: Lung tinggi ma tse, tanto lap kiyagi. Mari, rangi ursia. Tinggu tinggi ma shi, gyu rung buchi me pa.
0: 你也是了天文图的路边住的让西区墙壁碰起来他都能行吗是让天下东巴兔兔住的话让给我看给你呢你看那路他去让开几个让开几个巴拉<笑><笑>

0: 저로 드링언이 계속 세입시이다 가상하게가 네 보무장태다 간이 저거 있으이 주바
1: 지 네 네 세비
0: 이 내가 네 저거 있나 디데치 그리베 가상하 탐대샤 단전이 디데치 타는 케일린도 요마르베 아
1: 맞지 아 급디디 은이 은혜님도 되네 제자 나를 초경군에
0: 용아, 네 봉 네 주 팀에 다들 네 지하주
1: 네 시기 그냥 그네 김장 네도 견도 여시
2: 어
1: 나 수조를 캄보다 못주유 송강 네 투에 그냥 그 지천이 킹그리 지도를 송교 니도를 대기유 야근 칼칸 잠 여시 네 파문 네 부지 오스트레일리아다 지상 할 수 여리 장상 소수의 김장 유자 네 주도 좀 하시 나 자샤는 폐치와 수조 대유 네 주 지천에 워디 되지
0: 이래라게 신세리 장태 배드 수조를 대응하다
1: 아래 디케 지금 하시 니 모라님도 친타지 오장라 아니 문에 내대이 니 모란다 여제 십규촌의 승비
0: 여제 십규촌의 스카스그래가 니 고쇠 못소 니 신야디 포묘발라 모시 가부치 니네 니지치 소 여제 깨야들 집 초고침문에 긴굴기 세보시 고르다 랑홀골 예시위 예치야주 기란 인이지 제비나 강보유배 랑게 예포모사님도 송가나 대수기입니다 대치기 이부디 단들하고 파문이 랑님도 배자 대주치기요 말이 이내 제마 그대자
1: 지금 내주로 처리요 마시

0: 여덩기 오늘 여덩기 기다리다 템 가족 가면서 그렇게 담아서
1: 야면은 안게 돈다
0: 매 마모도 돼야 가보유 다야 가매 어 됐지 어제 템시 다 치자
1: Nie chokter deje chimbi bo, kapjo no ya gari na.
2: Kran kapjo nos.
1: Kapjo no me.
2: Kran kapjo nos, tande yang gyal lam di gui chi gi.
1: Nie chokter le deje chimbi yi, lang ga no me de no sha, ko ba no do. Ran ai kian sa shi, ma jam ja chi ya gari yo re.
0: Chokter di nang da yo ma shi, di ko lang ga du ya no je, lam to ka chi le gam sip chu le chu. 기라티데 옷소르다 게덤마시 기라 틀르나시 드디네 이엘고르제 무투인다
1: 제누용아
0: 쇼이엘고르나시 이엘고르나 갑죠 갑죠 교르나시 와야 와야 더크르도 되지 워터시 기라 피드 금능신 꾸냠 되었으나 탄더 야우시 자다는 게
1: 신수

0: 라오.
1: 데스임 슈카나가.
2: 란치르 두게.
1: 이. 나 칸다 제가 주니 이. 송가 두게.
2: 민도 민도. 참부터 스케샤 땅다 민도.
1: 고모총.
2: 가리 고모소스.
1: 그라주어게 주변 남자 당구들이 문내제는 게 다시 숨고쳐 우리 네게라라 로부체모 토부체 미즈게라라 많이 가요 제브리 띵아레 모초부리 이날로 파낭 마리 레그디 모초네 돈도 저리라 그랑 자샤단의 고주들이 네도 제유셔 마리 주인다

0: 근데도 용도회.
1: 대장다 냠래 지니들 왜? 쿠부 양 덩그리스체 쿠부 지르주니어 치도아. 녀랑 셰오. 류주로 간면녀도 주 용마리. 갈레르스 크기.
0: 계세장 가부이나 녀 총간나로 디레시 디수셰오.
1: 디레스 셰오에.
2: 어.
1: 제대로 삼을 야우던라. 쳔부 셰오 지다. 마세 칠레 계제 세제 된자 용야 셰오다. 강무닝부디에 강무곱도디 따육상그리
0: 계세랑가매나 육쇼 다리 더도 자녀인베
1: 자워총 델레 차브르바 자톱쇼리

0: 치모자. 나한테 드레스티에제 가리벼 구리.
1: 사오지 삼단 베르모. 키란드르 차쿠름도 통주. 아랭우네 켈린초 니미자네 슝교네 드드데 마리.
0: 니 대회 그냥 드시 격 마리. 니 레니 가 챔부티 드이규. 디즈 슈제 슝교 마리. 제 마리. 구쇼로라. 먼저 상 차고 없어자. 차고 치디. 잡부 용시지. 디균데시지. 이내 다들 개체 쉬디. 키란게 당고 나야디. 응이 수다. 냠레 난데 유메지. 제발.
2: 민아. 무슨 건 얘기? 미패부지. 그 인디 이메 배고. 배주 다는 의미도. 강인세나. 진총 아시엔게. 갑시 교육 선배 쌤제도 당부시에나 미술 상부 시규대 나 가장 갑유 이내 둔다 디테일 기니기 니바르도 나 룩둥기 세세 지역유 와야 성의기 단대 두주대 니 기니기 주도 민가 용위 对啊
1: 그랑게 가서야 개매베
0: 얘랑 가시오래
1: 구셔로랑 남자디 그랑은 내신 개마리 이내 년문 내신나 하자 개집이기
0: 남자 상은 년문 내신 개침부이 구셔로라 혼데 지부지 남자 맞다 다도 죽대 들규려 봐 얘를 타지 교마리
1: 선이 만나니게 세세 야우 챈승비

담바 메세 땅외 제수 자체 뷰레 리리 신토 사르토 튼요 타자 폴라자 수르규 첼라니신 이리 민보로 치실 하잠 낭네 자수라 제 콘도 추켄 미추자레 하메마세 타자 자수라 시 테야 산에 티게 응미 리네 슈샤키 제수 주시 Pula Zajie Nangtu, Yuan Jiang Zangbu Chiki Nawe Miriki, Rengjong Kamla Denba Tan, Rengjong Kamki Chungbe La Gyurgui Chiebe Goro Kui Yue. Ti, Doje Sarbe Turub Utsuba Cun Yue La. Tini, Miriki Tungi Lugyu Toki Lamze Durin Dabu Shigyan Yenbe. Miriki Shiebe Pirimki Gyurdu Sunbu Shidu Kuru Yue. Gamsing, Tsawai Rondo Gebe, Zixin Mang Chewa, Chabupuwe Gapsu, Temuru, Chewa Tong Tobata. Teang, Gedo Ge Be Barwe, Sunshu Ge Namba Shingwenwa. Rinpuxi Medo Xieti, Jebu Dane, Chabupuwe Nam Tuisu, Ceso Tuguru Lekrub Yolichi. Xieya, chertu yu juk zhi cè. Tida rimxin kam zhola,

장외 요구로 초아 댐베 감신 차외 종수로 니더비 코리오 냠 차베 최도야 벨라 티즈 순수 챔비 최시의 좀비 남다 유연에 장아르키 유제 좀비 투지 남도야 티 오균 하제 봐라 라리아 지글 리뷰 리구 장신치 태야 롱치 숨진급주의 공 리우 히말라야 리규티 튜징부 세슌 규규 태명추 윤난 알허 장부 규토 레균 태미 마라티발레 체팀 큐츠 차바타 데니 팅히 알하이초 시베데시 태명시엔라 나조 시에갸 세르데 초입 미나조 탄자오베 민티다라 토브시 초시에베 뷰단 태야 유티게 공수의 왕키 태다라 토보시 레티 감스 낭마라 네베 윤난 서군이 머시 초타 양도 키에베 유도 내나야 유티게 미츠 갸주 첸보로 메부 첸부 치베나 윤난 토

알루니 탄도 어브지게 체구이키 감시 체위에 그유도 퇴마타 알루지 고로 롱숨도 응압게 야르무인키 나오이 이집키 뚜르수 나도 니에베 맨기 베자 아이브누스 바비누스 시베난 테라 감히도 베자 시크이유 카인스나 알루라 순슈 체부 디엠베 티 자와탄 제바 고나야 최저 摄氏도 십주시행의 점식 다와 카시에 니세 따나야 순 토기 유시 팀이 알루기 로마 제차 따나야 추주 지금 능준 토 티마가 정신키 소토기 대야 지류 튀럽 텅부 로메 수리 빼자 캘리시에 몸에 시베 남나 내리 민자 와라 알루 주에비 맨주 소도 체이 와마세 알루나 군편 맨자 시주기

대야 춘초 쟁구 드럽네 송 알루니 나웨 유럽기 고마 야리산다디 셔드 러브네 타르구 나남 규티 종코로 자와 소바시 대야 민기르기 투수 리시전기 잠베 무범 체모시베 난도 알루라 자와세와타 장베 좀바 독세와 소지 페니마부 대인바 크이

타자 연장토 디리키 야하주 시세르와띠 메다라 차오에 멘자 시베트위 땡기차라 알루니 레리망부의 낭토 누바케친 뇌베치신유 리게 알루티 뉴수체바규 윤난 연장종토 타자 선에디게 벤주로 튀네 케징기 제시도 교류유 네디야 민튼 송비 중국 알루기 파유 시도 교류유 연장종총네 머주 정부 법규 규티 마르 용웨나 조종 연연도 차비 무규 지워로 모장 지신기 개바타 네디니 어브지게 사와나 차구 동체 자단 반자오베 감신 차오베 연장 정부 용주로 크이나 동전 타 동동 오게 또 부디니 지 챔피언디게 크고 큰근라 캐비 신 도지 자스르니 종주르 예윤기 장외 타 지수 크도 또 보러 끼게 지신디리 감시 크 타 뉴의 초쇼 체세 크도 깨가 상신 머시티다 어브지게 자단 토 체 균동기 지신시 이내야 타자 云南元江藏区蔡姓干部朝上图早晚出土吧，兄弟。

양사로 뭐니 서규섭라 더 많아야 도지 자서니 긴암 단지 니로 계좌라 전신치 내 주에 얘가 다 슝더 링라 슝더 수수미 입수 카케니 슝더 시보 초시를 캡이 받다 뒤에 차주 매도니 얘게 토토 림신 写个 체신유 치임니 초기럽기 향유기 주에비 따자 다 잡으유 대회 대다 제시마오베 지진난기 개부더부로 교류했나 세냥 하두치 도지자스르 시베 명이야 대다랑 앙 토부시시 도지자스르니 로마계의 제시지행기 동동시 인베 대가급시 지행나 매도 왕락의 콘수 도구를 문제 제문 원장 등을 토티니 매도 왕락의 제문 매도 왕락의 세르머니 대 로마 림교로 총원래 세르머 차부시시 이내야 도지 자세르기 세르머니 대 로마의 참수 개부시힌

0: 도부터 나수 용칸 트리네송 중치 마즈냠드기 마가름루 위켈레스 차브리 녀데 나수 다냠네 진얘기 어리 화메 촉배 갑교나바 토제나 쇼이
1: 트리네제 고사비스 수브지 나수 어리 화메 촉버 용칸은 시 공사 야고 딘제 다냠네 차 충사 가브시라 추 저와랑 나수 냠네 저브 용시
2: 지급成了这次的收益既然画面的永康的绝对是你的故障所在这次的收益他见呢长无些呢普通师兄的托见了收益师兄的俺子公司你怕了他不听咋提了你们俩的其他穷不及没事他的眼镜贴了刚才多次度一年永康的对了描写啥原则俺子画面错别青铜别同情能给现在永康拆下呢画面错别他留着那个那么长其实
3: 지급成了永康的配给的 보통 배경은 시 양회 다다르 픽시 디가르 지급 전략의 수치 갭요난자 유리 마고바 윤강 댄댄 다르게 첨부 용시
0: 여우셰소 하이 니랑 야슈스우유 게시랑 디나 쇼면어 윤강 배경 요구된자 조세이 말이 콘조 화면에 광화 유럽 제배 마세 최대 유배 광화기 마간의 창문 뉴스 디토네 마란주 벌을 장무상 개차브리 이다.
1: 지망아 주님도 배준 체제 용칸 약도 약수 용치인다.
3: 약도 약수 용쇼. 미마도 아.
4: 같이 유.
3: 미마도다. 마도다. 미마도 아. 미동다

0: 공마서 여야도 시타스 도슬링게 키나지 냠지 우구나 쇼에 관자 쏜다
1: 지금 알아 난좀 냠지도 우구나 쇼제 계시 내줄 합이나 난좀 탁쇼 딩주 지금 말베
2: 남자디 난좀 도시 딩서 체요 말이 타오는 난좀 갑산시 우구나 쇼는 용 말베
0: 상하이 나차 공시 남자디 세슈네 갑요 지고라 개커 트레이 시주기 갑요터베 남자 시리 데이터고 치고야 분두고 갑산 우구나 쇼야 태라 이 듄피비 가츠 카레스나 계시 이허 진동게 치기기 마저 진에 치마요나 갑산 우구 차디 리두 요 카고레
1: 다영이 난좀 마저 채고래 채고 말해 갑산 그려래
2: 나 마스님도 잘 못해매 우구 체련대 요리 남자디 근데 이메 규메바 없으제 마저 치기 대비노 진짜 여야 요 말이 나 못해 켜네매
0: 이허 진동게 나스타 냠디 제린 우구나 슈로시기 가다 상하 나자 공시 우구나 슈에 그러와다 튀는 저거르바 나조 창조 척바 디나 슈머 슈디 최도난 타지 키시 오네네 주라 하비네 치조네 나조 냠디 제 우구나 슈바 하는 공마시 나조 이허 진동라 라잔 타르바 치슈 옙서 메헤브는 마시 디마세 상한 가짜 뉴스 띠네기 뚜름 야고시다 하여다
1: 지금 알아 난조 수준 신의 캐레지리 창조 척배 우주 겹제 캡상 시라미 에베 남자 디나로 쇼야 가리나 디 마세 마자 송도 그 켜고나 뉴욕대 유베 마세 년가 시라 요래 초가려 요래
0: 남자 디 피기에 침부친 바 포도 지도 능 시기 계지 공사 침부 팀제지 디나 슈드 위구나 슈토비나 나 저래 고급지만 침부르버 소니엘레네 대킵상 르시 나 지님도 위구 디나 슈는 성비 단다 나차리리라 킵사시라 르워리 나저 창조 척비 켜코 사바지 조초그르버
3: 샴랑 안주 랭게르 허덴 초베 위비 이게 켑자시 위인 허덴 초베 위비 미네 계셰 나로나 겨스슈로
4: 아 녀치 지니 셰이 나조 허덴 초바 조 높창서 구이러 나자 시손 톰라 치테 숨이오레
0: 하잉 제자 다레 우우기 시호 치섬돈 학스리 이네 장매 혼톱 시프티기 탄더 징아 동납지 따슴샤 나조 원바니 베트게스 다레 우우디나 나조 슈토 아이언 승부도
4: 환도 나조 허디엔 촉베 톰르 치데 숨나네 톰르 니기 로리 용보 동교기 워리 중국 나자 톰라 레게 체부 푸요리 더 니제도 체부규 앙수발레 요리 허디엔 촉부 조브네 송 자튼 지라 균교 체아디 중국 나자 차샤러 샴디 슈아드리 제장 허디엔 촉베 레게 좀제디 양외다다 피규요다 진짜 인류 다른 안조 허텐 속바 우구나 쇼야데 땡즈 첸부유 토제나 땡게 토제나 쇼이
3: 샴랑 안조 이허 진동기 외배 이기데 센도 이허 진동기 외배 미네 게셰나로나

0: Yo, di, di nge chibe biri marbe. Kinaan zui de kandis lebril.
1: Kinaan pomo, kuki ma chenmeng lege kote na zu. Rimu di, tuin chenpo dian hoshi. Di, Shanghai gyundo da, pudung lepe ye kandis chibi me ra zi tu zi. Sogub chela kung wame, ngondish na ro na.
0: Lesless, yunga, o changme kenseri, nga Beijing mi yi. 天文北京的上海了两千个游队去了团队后面国团不大个他们有给北京现在钱呢是都拿不下的但是北京两个的上海两个这下没多北京两个的做老老家的强强强强成熟的不了看他们一个是学别说过过了些不大个来给一年上海两个的这么好的上海两个两千呢冷穷钱冷穷呢张浪钱 主意主意叫起去看他唐国啥子大个来个现在俺的你个活儿没多你别的吃不赢接了别的提出说说偏托别嘛些没心他来偏托的上海的谈到球迷忙过了吧看他两个今年月别说过你别的提出这些别的得给得给两个确实有用接了俺别的杨氏球员被穿他穿肯定也拿三中元的 上海的中西熊冷族追求要塞的你还比例吃不了些还给我啊是的卡斯卡了三不浪的托在抗击一个抗点下我是打准心结速度了哈哈要死要死接了腾多啊腿最穷酸的目的家中的自己遇到了腾多托啥子上海的景点上海用的真就人们是这些用我那最贵要的了他个的托是你经常带病呢
2: 오늘 tūmū mō yīmū chī yō rī.
1: Tā rī, tōs nē kīr nī tēp. Mō nē yāo sūs.
3: Tī rīngi wī gu sōng dō tā gā tsām shī yī.
0: Jī kīm hā lā, lī kru yōng bē mī tū shū yīn dā.
4: Tā ndā lī kru chōng gyū rē, chōng gyū rī dā. Jī mā jē yō, jī mā jē yō.
3: Jī kīm hā lā.
4: Ā jī, bīn chō hā yī.
5: 这个马拉这个不好了托马今天做维固人不吃松东安吉东的意思给他的呀吃顿顿的狗吃今天做我们忙活的给顿土是呗哎本周还言我来特别看你们都俺这牛总的那个维固的俺做一盒进度了马拉比呢托不知东给俺做大创业的马里 디마세 녀키 체비니 우이구나 슈 녀 공사 상매 월회 코야 빠르자 나 해텝시 미야자 바고 키죠
1: 계속 이 허진 두게 우이 망고 티제 뜬토르베 지게 말라 지게 말라 감사 마시라 그르셔야지 창조 속보다 이 허진 두 냠제토 우이구나 슈부디 창조 속베 나자가 튼래 나바 사브 주지 메죠 전 그르셔야지 마오바 랑게게 나자 규제 총인 나버디 근데 샤조이노
6: 창조서보로부터 의구나 쉬어야 돼. 외배민이 샹다디나 쉬우마주는 삼지에 저리셔베. 창조서베 도출 대비나.
4: 군나니 군나니. 사르고베 총도디. 치주소리. 급디디 녀케나니 덴지슈죠 용도게.
1: 지게 말라. 디고 소스
6: 지게 말라. 그냥 소다.
4: 땅아나죠. 치주소. 치주소.
6: 그냥게 디고 소노 용도게.
4: 어, 토제나. 토제나. 토제나. 토제나.
1: 나는 창조서 과장지 의구나 쉬고이부디. 사르고베 컨테스 심부데.
4: 지게 말라. 녀 치자 쳇자미.
3: 지게 허라. 키란 지자 능유메 나 주도메 이네 된다지 나 키란 세브슈이 키세키나 주 공세 후구나 슈토제 무디제 모토비나 창조 조베 키나 주 섭제제 무디제 오스베
4: 딘데 말이 딘데 말이 딘데 가봐라 키나 니니도 괴 나 주다 오네 냠레지니디 아우조기 토부지동 촉브레 쳔무티라 투제나오 말이
3: 지게브라 니 키란 슈야지 약수주는 토부지통의 의의 강조시에 넘어도 중재디 니부시라 통굴다
4: 니신수 니신수 난 놀래겠습니다 이
1: 왜? 진도민라 진도민라 그냥 두째만 한다 니의 동시를 했어라 제시에 깊죠 리스 리스 리스 하이 나 공시에 지적어 키스 다리 동시를 했어니 토고기베 계제 시행 영향 시리
3: 니신스 기란테시
1: 영아

0: 저거서 괜히 좀 부족아. 샵다인다.
1: 샵다인다.
2: 샵다인다. 키링원에 땜째 쉬어야니 뭐지리. 나란즈 마자 티켓 하다 가셔 당제. 남자 참 못 드실 리도 요데. 지게 화라. 키랑원에 좀 부족아.
1: 아하하하. 진짜 좋아. 어허, 시다. 지게 씨라. 구쇼 차드. 오늘 가보시라도. 이네. 니에체노. 탄다 땜지 쉬어기. 틀레 여마스승비. 가당한지. 오조기 토부 지통 속보다 외소 켄기샤 토부 이네. 아니 신이 된다디 리투 충부지 되지 듬지나라 나양 저 칼르르디 제비야 김두민두
2: 지게 봐라 구쇼 차르더 화르 충숑러 게타시라 유베 마체 콘다 토부 지통기 냠레 저와디 서부시라 요리 된다디 낭다 요마다 제산키라 투제나 마리
0: 哈哈哈哈哈！阿拉阿姆的罗斯查尔德金牛基，西班牙语被阿拉同学训练团队，昆州金牛基，圣德卡里梅新古语呗。尤罗布林基南威金牛，天鹅怎么里托基，我这个个切血之力。
3: 哦，来，今年啊，拉尼梅贝给比王子的。 담디 라네메베 규노게 첩치그리 기란게 당아디 토르샤나 구저허라 토르디브나 니에 선인 넘주바 승아차 나라나 아우조르 친제 콘즈님보 튼다디 기치기 능다요 말이
1: 더비야스 레스
4: 달라지 흐두지라
5: 那是给我的不义，我提交了，他当然容易的。
4: 马丽，你也听我马古写的名字，你也听我马古写的名字，那这一面楼这么粗，现在可就这个。
3: 你也听做，这要是老百姓，伊那头里这要是老这么粗，
4: 给你把这个可就这一把。
5: 现在我这一把，
4: 就这一把，
5: 骨头唔多，养起种树人被南站的七个三百里，还是打别的三百里，
4: 那是头头这一面都过。
3: 金一章了。
4: 金一章了，你也下半年到杨木队，金一章了，你也去拿天木马古写的，俺那这战队员，一年出个别我不要个猪肉，你最老子，我最多拉木多，长谷县呐，俺那来个这边我也拉木中，可是没干啥子个，那就俺肯定是这样的。这个玉米，让谷个那只，才不也有那只，俺最老子引起这样的。
5: 这金一章了，去那个内陆金子县的杨木队，
4: 让个内陆金子县木都过，那就杨姐姐，钱呢，俺最后可就这个。
5: 啊，都接不着说，你下半年的，你下半年，哎，你下半年的，这是你，杨队，你是你，你进了这都不接着，杨队，
2: 这个不行了，看见这个两个月的，上面我的估计，老三大爷估计还是，这个不行了，该是你这一诉讼。

0: 坐，点点这桌，是你这桌用的，那就是我。
1: 是你点的吧？来来来来，我点起了就，这就起了，你是去咋子过的？是你点点这的，我点起了就起。呀呀呀，对的。지금 제가 이 시시나 주거리 야 무슨 교수다 뭐 교수다
0: 어디
1: 이 시대 위다

0: 수인바.
1: 아니, 춘천이.
0: 아래, 고재매 야쇼다. 저,
1: 하이.
0: 샹하자용바.
1: 란지지 나도지유.
0: 두다하리유, 쉬다.
1: 니랑시오, 니로우지 니자 근무 총기업지. 소뉴파종, 친이기스 캡사라샤. 두주가주 고민하고 중에. 님줄에 고음도가.
0: 저, 샹기총기업지 요마시바.
1: 랑삼동다, 두주든두 니랜나, 캡사 망고딘레레디. 텐텐 능구성지하고 오브레. 녀삼바 랑궁을 파기위 레어디 로망구 체자 능구성지 싱글의 승비 체자 응하도 쉬다
0: 조 당구디 능구성지 세비는 팀기의 레어시 니부디 공수입하러 전수유자 족담수제 민망구치를 고고티요다
1: 지랑게 나고 오등 말아봐 하이 녀랑 창구시오 니장아 응유 라토자 힙산 챔부스 고기
0: 양진 좀슝이 레드 사조요 마시비 남자 제고야 하도
1: 아지 땅아 둔다들 안 씨씨 무슨 계속 막 우리를 멀리다 로고 제가 맞을까
0: 저 둔다도 이제 로고 제 투민도 디자 둔다 저와 요시 능구 성지 유바 차샤네 이제 안큰 씨씨 마시
1: 나
0: 저

0: 암순 라실라 소예
1: 어이다 제뇨 가신베 어어 아세 디드스 마리 가르쪽으로 파시다 디드스 돕냐 요르베 다 가자보 야 파시다
2: 암순 라
1: 하지 하이 요베
0: 저 하이
2: 저 춘신 화도
1: 대샤 보르동 르제 대샤 포르토 디드스 소르스도 로그님도 캉바이 머치 가로에 세가 주민도
3: 암라 수버르디스 도 근주무주 가르쓴 거이 하이 맞으지 레오이베
2: 알레 잔세제 된다게 차유
3: 영아 니 두두 생각하지
1: 야 Chilo zhu nye ibe, nye de cae mangu su yu da.
2: Amso la, nga seng me.
3: Chol, kena chui si.
2: Chol. Nga zhu nye, kye chi xe ya doos te cha su, si lu ma xo a.
3: Kye o ma ri. Nga xop de ngang de chi a kharim ba.
2: 我就穷对你爹藏了穷不是穷穷细节冷爱听不懂他们都扎兰藏门克拉萨斯水下爹苏丹的代表呢偷贼看起爹斯达穷的证明的话切长姐婆婆小姑姐满大师徒就张给陈水的鬼我穷对牛子赛搞不见面一年做人也可对一年牛子赛能出去点不打是我平格的是你可以拿给个月吧
3: 切在俺谈的牛子山搞不起来吃的鱼，你大瓜的是让牛子山搞没被卷子中间点了可把用嘞。俺穷对叫人家搞不起来吃个鱼，年年塞了。穷对年说白点子，俺就崇拜阿家这个对东村里大些，俺能行这些去？一年特别子，叫人家说白点子了是。你这边是看嘛哩呢？让俺们让，来了我写一遍啊。
2: 就你也就让了你最肯定吃喇叭吃下呢我你把个自动了收听提供马里斯亚音嗯大哥你最低能不能阿语就让给做准公司做这决定不起来这过谁你更没满月

0: 야쇼.
1: 지게 말아. 구쇼 허라쇼니 지게 그냥 책이.
0: 야탄슈.
1: 레스. 감사. 야베다.
2: 아, 터지. 지게 말아.
0: 지게 허라. 슈다. 마세제 차례 가르비나.
2: 지게 말아. 긴데지. 나기란 세제 돈다지 주도수구요. 토부지동 속병의디 단대지를 더 좋으면도 이내 상하이 알자공시 통명의디
0: 디카스고래 맞춰야 그래.
2: 딘데스래 지게공시 마저제나 뒤지디알 해봐도스도 통매십제네 무구배 팔라 용수래 답치스고기 이내 외국 경기다제나 외고 치토배수고 인지 사고지능취라 통명의디 파괴부기 재장기나즈 창조촉배 상하이알자공시의 통명의디 꾸러슈아이
0: 지기흐라 나스니에네 까메유부 민토네 냠투유구나 슈베마도 너디다 예지요마리
2: 레리 레리 지기야마라 디니에 싱그유 이네 외베이기가라 나스공스니에게 명치유자 캔기네 개비이나 상하이 알자 공시 만나서 팀을 지으리 글성 의대 키나즈에 재고 치기리 디마체 단다지 조토 장조 조고다 이허 진동 냠지 체제 남잔드라바 신세리 탄데 뒤라 치시게 보쌈나 따디
0: 나 지구 지구비
2: <笑>今天可罢了这个嘛了今天你也请你们多了我拿着帕给提供个这话的学不怎么样这个嘛了土地不拿打不起个街了拖不着同给我的直接拖那边去过今天的抢着错给我的蓝山这一处地马车请阿给拉着这一这个嘛了是的南站的要卡最明多给几套呢土谷起过的给几处的 기나즈 쪽은 남자디나 쇼나 캡사먼도 경큰이요 말이. 던도 토부즈 동다 만주 공사 발샤베 최대 이거 창대유 기란 거 직시다. 이지디게 주무 켜님에

0: 클리피고 喂
1: 조춘생
0: 하인 레가르유
2: 녀무제레리네 초보세제장 케야이기 수비인
1: 이게 대제무관 체미나 무변 70주야 도시
2: 타마기 치숨주디 녀텁시단으로 제초
0: 마리 하이 땅아랑 물리나 육마리
2: 상견나 초보세기베 계세 칭칭이 아마 셰비는 잔을 강에 딘제 태어 삼삼어주
0: 용아 야주 하이 가상아 공수야
1: 랑에 뭐 벌써 했지야죠 다양들이 랑은 욕수였어
0: 지금마사 인내 랑로 대부치 라마 치숨지디 나를 대시다 안초 무빈야가 두이
2: 도치 시슘피게 니에빠라 차로 주다 럽초 남자 마치아 뭐 니에랭 고두
0: 용아 랑은 야주 왔으니 对吧
3: 전설의 역사 타라블 하니 내가 랩스 신임도
2: 나의 단대신 조이 빨라 기란게 차로시 나는 용구집에
4: 랑바랑은 영중의 도수유 디 전설 야슈 더 동우빈 도수 야나 내 돈 탁주 도우시
2: 암라 기란게 심사 남 예신기 이내디 무자 뉴뉴 멤버
3: 보디노 냠아부친이 들지 마시 중국인 부섭지게 바디 오늘 지는 토당 어연행각에 주도 채우지 괜찮리니라 괜찮제 사자 다 야치고 마시 도치 생일에 하주디 니에 하바시겠지 코스다 개체죠
2: 빨라 지는 된다디 기란 토순 쇼기인다
5: 哎, 大郎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 吧，小姐给我们你给吃这钱些。应该是的，他们年纪老了，出去腿部还最明的，钱呢像那个男子娘多，其实他太多。
0: 呀，小姐，对俺们打，对俺们打，别这么的。
6: 哎呀，你兄弟打，
7: 叫，
8: 叫，
7: 叫，
8: 别，
7: 你都小姐，
0: 拿这几个，
5: 应该，应该，光春生组装公司进的钱春生是。现在拉跟着水哥，去咱给拉去的，真正是这样还是那？
0: 哦，真正是的，咱们新哥的绿色不如了，你看那办事咋样嘞？现在俺就有年年拉去的个马连杰，前啊新北连木就有腊八这个嘞，真正像那今年最尊重的年年落地不嘞，年年仓库落地不去，工作点这个钱多，俺就公司前啊没得是来接，工作拿落地个嘞，第一最干部的可是不下去对。
5: 今天请来个广播家，请不起来试一下，请不请见一个今天听见忙子用的养不起
7: 了。
0: 听见了，是吧？
5: 是的，工资上我搞不起来，请下。
0: 从今以后，上个月啥时候进来的？不说谁的，叫俺们用不着。我的，天气兄弟，绿色不如了，新别里面垃圾地没接起了。
2: 何子，阿姆拉，既然是你陪姐。珊珊怀孕，
4: 阿姨，珊珊，几个月亲属？
2: 几个月亲属了？
4: 嗯嗯，珊珊给一个的长了这样多少？

0: 그쇼 上海阿沙索巴这不是，鸟头地里个男仔活足差不是，公司门口几个，俺是大娘们来吃菜多，但俺从里住养着好些，养着好些的了。一年他都，托不住东个路不脱家了，马脚马鞋的，长脚阿沙索巴，男仔的那些太精神，也不是一在。 남자들
1: 공수신다게 남자한테 도구치그래라 콘저 국부딘데 요 말이 오늘 전화 콘저 상무 기억오리 중국 참부 첨부 딜려 요동체 냄지이면도 교육이 그래
0: 제가 흔들서 오래 흔들서 오래
1: 다디 니에 시에머스
0: 지라게가 세신는 유유 키나 송규도 세대시 내리 송구도고
1: 송구창마 딘데리 캡사유나 카덴 칠리 내리 캡사면 카덴 칠라 네 말이
0: 정말 근데 쇼래 제라게 간다 제보게스
1: 피규리 타링산산 피규리 에프리카 밀린로마 이시야샤로 看到真不灵的，家钱不算账。他人上上皮骨的，
2: 这个谁来？
3: 这我接通讯。

0: 자가기사
1: 자들레 돌도 주고
2: 자가디스스케바 개요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디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주스존이 영중의 면서리 최장 자리에 된 지민도라
3: 자나고 야구치 체리
4: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주단의 지호아리 도 세감주 장지 포보다 수수제 멍구연은 주지 딜레 링즈지 포보다 아니 주세단은 최야 부지 링기
1: 자야 오스차사 도 세야 초코샤라
2: 니랑 배주단야디 한리방게 텐세사르디르다 실로레야 니메오레야 마모시시지다 남보레야 나쁘빵보 야부시여레
1: 한리방디 오네야오도
2: 한리방 금중땡기 아마라게 파르티 문지 야부시나로나
5: 타스 원조 촘레 창괴장 한리방 총강 꿈세팡 름수 미주 삼비워 한리방 총강 링고 샬람키 게컵록체 카트 한리방 총강
6: 너게 봐주 열기 최고 팅지기 제주고로 니기 굽주 걸고 생기 너게 봐주 뷰레 더베지 캄 양나 너게 봐주 진짜봐 창전 셰바 노부송주 나기 뻘이 유베 품에 뒤동지 강대도 됨초 게데 팅지기 제주고로 나기 굽주 걷게 심지 너게 봐주 뷰레 더베지 타 너게 봐주 진짜봐 창전 셰바 노부송주 나기 뻘이 유베 품에 뒤동지 냠도 뷰주이 창벌라 세시 유베 뭘라 림나 뭘라 뷰주이
5: 二退期间你们操作期阿公和龙当月长修修罗家爬着你过期会的司徒三退那么细期开去了明年岁月了你过期女不养钱不点月别阿公堂你空可对群养参不许日子吧军点冲过所期对群养参不许体外你过堂龙过七去养国土不啦俗不群起俗切列不行温特别马切我东养干不行温特七路主队罗家爬着你过期会当不当堂 空气恐怖清除体内，同面感性硬了，胸内酸血加硬。空没恐怖糖不甜，下不着空得来，冷却温当热度吹。空气恐怖深深，激动地赶错了秋年，穷丢了苏瓦雪。泰迪熊七百两三百年，七百刚不擦拢用为企图，新旧糖三百七百银币，七百更是擦拢给开旧糖六年，去过签约，这当也不明白，要上企图。
7: 泰迪熊七百两天里养心希望糖，冷天点小气味，恐怕绝对点心级别超难使用的。出个错恐怕不对糖，从家给外个，刚把巧用的点小气图，贴住两桌银币，两桌给他给几百新产品。泰迪熊去那么去七百用，出去七百提亲了，七不错，提亲这么用的糖，点糖硬擦拢用的面对秀。
6: 他们恰起了锅儿，也烫骨皮锅锅硬了。锅儿也看见热气，他们恰起牛呢，恰起不就硬。我这怕追着锅儿他们，这锅儿烫羊肉刚烫了，明年去过吃不行。他们地图了，这锅儿给南部点预备，三月点不了进来，这单锅儿土了，百姓点不起吃味，恐怕原人不一样，搁来可个没。另外，他们为了吃就烫，天天锅儿土的南部点预备，大姐姐的。
5: 听爱人讲呢，吃腻了，锅儿点就过去烤鸡了嘛汤。他的吃腻了，锅儿俺就过去烤鸡了，准没够。品种罗家爬住。二退季间，你们操作起，阿公和龙当月长修修，罗家爬住，你过去快递司徒，三退那么些去开去了明年三月了。你过去南部养钱不点月呗？阿公汤你空可对群养参不许，日子吧，军点冲过所去对群养参不许。另外你过汤龙过。
8: 吃出阳光图不啦？苏泊尔群起苏切列不行温特别马切，我东阳干部行温图，去了这段，我给爬出你过去可以当不当糖。狼火动物糖，卡拉萨瓦，你认为个八卦的四柱狼子，预防八卦脏水康都撇糖，预防八卦脏水康去，日本美巴，娘们脸糖，吃的囊巧，冷血团不糖，干了四柱狼吧，八百年菜糖，轮中八卦皮年三个七八索鸡，八百年团月菜。 预防八卦脏水康都撇面，人民啊，娘们脸糖吃的囊巧。预防八卦脏水康去七来明年做病卧，八年去得胖，八卦脏水几个月呗，过年撇巴了，各是修。他的卡巴尔今年我用阿切子，预防八卦脏水康去七来明年，去给八卦了，大病区别是共龙就解决了。人民啊，娘们脸糖吃的囊巧，八百年菜糖，轮中八卦皮年三个七八索鸡。 八百年团月菜，预防八卦脏水康都撇面。人民啊，娘们脸糖吃的囊巧。三年，哈萨重庆杨振老人活得安卓松，录制卡巴尔，来我也估计，出去松啊，积极给。
0: 听到的可乐地里昔日阅读者终于降不行音秋木也所连归了孙秀警醒特动昔日的云降烈着住滚堵尾点几木差的苦弱秋木香香吐酒他们俩假作了对着塞伯托了长而且为苦地里秋木的王位催促给娘心归老于搜查给那么激烈的托呢色系地图追望真不拉起养得今晚也是我拉起你个的作为没能给搜查他们去人穷看你冲心咱不送给国共里几年前辈塞过了准备我咋的也不拉起

0: 헤야 오스두괴 나 상매 상시라 챙기 고야 갈도네 나 조슈야 나 상매 상을 구쳐
1: 하잉 랑아 참여 제가 용배 나 시태양 당원에 밤니숍에 미스 차수 장다老伯 루이 샘송에
2: 태양
1: 탄도시에 가르규
2: 급디질리니 장통도다 노도시 제도미 두괴
1: 하이 장경아 로그치 도말라

0: 지게 라라 같은 다시 캡 라샤도 인다
1: 하이룽기 레미 상마 셰야지 다링 안주 의구디
2: 리톱 총샤
1: 창문예세반윤다 딩문예세뉴유 나저 하인게 닝류젠기 돌이 이군비스야 게지데 이치딘부유 머싱아주 하이룽공스디 공스춘주지리 이내아주 공스챔부덴조 댄데 카디자투지 나 이치딘부유 마오바 나주 하이룽공스디 댄데 약도 약지용부시
3: 야소스
4: 약도스
3: 레롤 헹게게 냠도 베즈나바 토체나슈위 다리 가지 마셔 공시 공도 당고디 보토브리 샴라 나즈 차르크 이 야호시지 칠로네 마스님 뒤치 지도 대비 초도지리지 지도 못 거리
5: 하라
6: 하라
5: 하라
6: 하라

0: 허지, 기란게 이지나봐 토제나 쇼구인다.
1: 지갑 잡라, 마제유리.
0: 지갑 내라.
1: 코테르 니자 기란게 마저 공수 소유자. 파르제 다그랍 주네, 기란 냠냠이도, 강원에 항상소.
0: 지갑 내라. 레원세야디, 수치게 세수티마시. 기란게 까뮤딘제 세뇨유나.
2: 미스니에디 스니네즈 카리용구이메 수치게 세수티마시 나자오 하잉라 수소완웨 마초 공스지 조토리 섬섬마초 야오송소 어찌 지게 말라 지게 말라에 캐나다 냠레는 거 유브레 오네 섬유레 디아스마 캐나니니가르 파르체 타랍 촘브레 캐나니 냠레나비노 중제 근처에서 튼조이나 무지 캐보나라
3: 딱바트베 니포야마리 케네기네 디네 야람투부거리 너스시포바 찌규르베 이네 미카시게 딱바르시 미센타게 겐투데 말레브체 디 게고 마르벨라 용아 케게니 냠레 쪼비용쇼 공부쇼이 아 티게 잡라 고들기나즈 공세 시슝게 갸교제베 촉두지링기 남찬디라브리시기 我那吉那族公司读书了，农村去阿门多。伊呢，年前呐，出对吉林个南站的，确实阿有生计。天下在这边，搞做大车，别急，吉林顶着了，搞不起阿用。这个招了，太阳起来，那个什么来了？哈哈哈哈哈。长谷水呢，吉林个南站的村民都上那开门多。
1: 마조치니에게 영민도산베 남자카시 타모데 킵산 준투베 비망고시라요시 금세카시 릭투브춘베 마조치니에 댄츠 남자디나게 민군베 징단댄츠 하고요시 공부시다 키에시 미창마 장부딘제 유비이나 점린디토레 미교부용세마시와 나고네 지겹다올라 로고데 항상송아 하이로 마조공스디 조제 규리구마치네 레디 직배나 게타 유배 마세 젠수 친이 갑디 마고지레 라차샤 당도 촉두 줄링이 남자한테 라베 마세 마즈니엄두 체책 돌아스 쳔리 시시 하이로 마조 공시 돕쇼 다체 제마 레디 직배나로 민쿠드네 라다 조르다 지겹다라
0: 기란 양아 저 하인다 나주 하이로 공시 이지나 바도 제나 수위 제마 냠레 강만 용쇼
1: 이디 이디 이달 냠레 조비 용쇼
2: 하이 부도르 양으가 사스주샤 나츠 디르 상고다 코리 상고 틴제지 주심디 이지리 주투고리
0: 지게 말라 투디엠나시 텐데리 주투시
4: 키나츠리 주춘 사브시 지겨라라 돈도 틀레라 갈 거래 아
0: 기니 요베 되다
2: 슈다

0: 지게 돌아. 터제나. 기랑게 가묘디. 니에 용캉게 마온 봐. 그러와 첨부엽디 하고 쳐.
1: 전재화. 랑 탄데네 주다 채나. 샤주 최고야 민도. 이네 무튜 메사고 치지. 두균네 갈레 카마 잡체. 녜스 야오제 겹라.
2: 레스 녜 하코스.
1: 레신다 메는 아 죽인다.
3: 용아 야 죽어.
2: 저제 난잖아.
3: 되다. 녜 근데 속도. 낭다 메도 와. 와야. 소소 레아치 가죠.
2: 기랑 파게 차스는 나 죽이.
3: 안 낭다 메 세비 봐. 나 가르제소. 양차르도 기니 먹이브스 중에 미세당 되나 대사 차르도 생각 로 맵다
2: 아 상가 메게 방 들어자 공세 대양마고 유기지
3: Lele, Misa di tsua kibu yu da me, su su sum na se shu shingri. Lele, Pe Misa di Misa na lo, ke chi shu di, lo te ju se mi ya uch gori. Nin di lam lo mo chu no, me zi ji, 누구냥 제대하고 기그리 라단도 로추 주소장 소수디기 존내 차오르다 간단히 주 같이 유네 바부터 남이야랑 댄스레라 랑초 렁그리

0: 좀에 아랑아무디 모네 심부시다 하도 자저고 나바구네 템버리 나바구스 군유이베 장고세나 나피게 알아 튀어서지 사지디 기부시다 하여
1: 집에
0: 레 나라니 초스타트 인다
1: 알아 심부시도 장부시에나
0: 我好莱坞了，配给当个这都全部有。一年，我心思买咋，卡不起来都。然后我呢，好莱坞主要给铺三只有的。唱过些那，我配给我心不满过于，彻底把给他全部打。公司前边进的，迪士尼、福克斯、米高梅、华纳、苍蝇也超不来。
1: 我呢？
0: 我呢是？
1: 钱都让给俺合作我之前用过呗。
0: 用过的。
1: 钱都不要死。
0: 永安。

0: 타등하다 멍의 파기 견디 망로 망로 죽이 당연히 겨우 죽지 봐 디마체 탄탄 예레게 눈쇼 쳔부시라도 당항운에 규응을 얘기 범스국이 디랑게 삼시 투르 봐
1: 어 예체나 라상 망당 마시 사상 발라 내 주도 요시시 계제하오세
0: 내지디 레랍딘데 요마리 와야 딜레랑게 할라우기 부삼 거르시야도 팅은예 멍레 화춤쇼기 부삼디 문규치로 제비 따탄드니에 랑게 할라우기 부삼디 문규치로 제오 랑게 젠 킨데도 아
1: 어 차르데 예 라고스 투아치
0: 알레 영아

0: 나마주야금자하리미싱그비에 디딩아라 아저 시그르 삼추 가인슨 상명아 유기 이네 차드게 마켓자 니가 진 침부 인 삼추 지사 튀진 나가 니모 차드게 나 나나 클라사가 쇼스기 제자 매를 심어추 예 토질렘 비슈야 치도 아라시라 도미 마라시샤 지라 차르드 저하이르 삼체 머시체나 니에다나와 다야미도 삼체 차르드게 실로를 내가 잠아르 체네 토네 토모준도도 체 카가치고 마킨 삼추 이네 섬유래 대합실은 아무 차르차르 신지에 망원에 도래치에 도야민도 네 하코마수 원에 하코마수 그뒤부터 도래 도조유나
1: 멍래 라국라 아 탄다부터 도래치에 대지 민류랜바 탱지손자 소소

0: 계란이 양이 갈채소 아.
1: 다치 만난다. 왔음 성성치기.
0: 동매야마.
1: 로.
0: 알고 도수다.
1: 양시라 춘년이베.
0: 대령아 담사스 고중화. 나 한주 강부디 롭지나 둥글쓰기.
1: 집에라.
0: 어, 괴도윤의 스승계 지교신 예르샤. 가부초자 도스도비다.
1: 춘이 되자 카야 스세유베.
0: 라레양치.
1: 레스 레스. 샹보 저기인베. 교아. 영베.
2: 아자. 기제동매 안주미싱이 남아요. 던도 다바오기. 저아기부터 와. 이내 춘생다 칭칭을 가로여마시바. 이내 안주다바오라. 잼즈로 고르바.
1: 제자 춘생리 쭈쭈베 킬레친베 진다시 로숨주 유차버다 타그시 나행암자 십질렁기
2: 봄디게 나네 로친비시 두게되다
1: 디인도 하브스도
2: 디니에 참무다 믹싱게 오마시 로간 레치고다 봄이야 르부지 계시 춘생 남아요나 나저 저와 대회 섭 주르바
1: 디제 이니 야호 여시 봄디 춘생게 남무체 춘생게 강부카시에치뉴 깁샹제 대하 여다 前的 春生,
3: 念这个登个音。前次你出的中年登个钱的。哦，用啊用啊，啊啊，给你注意的。用啊，是个特意。喂喂喂，来到家啥不的？收钱银吧。
4: 哦，俺今次进到找了钱银。
3: 几个找了哎？过兄弟看到兄弟了嘞。
4: 用啊，俺要菜啊中心，走进。

0: 노제 파주 열기 최고 팅지기 제주 거로 니기 고주 거로 생제 노제 파주 뷰레 더베지 캄 양의 노제 파주 진짜 봐 창제 셰브 노부 섬주 라기 버리 유베 품에 뒤동지 강대도 템초 게데 팅지기 제주 거로 나기 고주 거게 심지 노제 파주 뷰레 더베지 타 노제 파주 진짜 봐 창제 셰브 노부 섬주 라기 버리 유베 품에 뒤동지 냠도 배교 이 창벌라 세시 유베 뭘라 린나 뭘라 배교 이
1: 콩키 콩부친주 티니 동맹가신이라 슈미 순슈갸인 콩메 콩부탕부티 샵주 콩더블레 랑처원당 르드트 콘제 콩부신시 지도기 가처라 총예 총교로 수와시 타디숑 치베 함사브니 치베 강부 차롱용의 치도 심주탕 사베 제베 인베 치베 근주 차롱기 캐주당 뒤니 취급 제휴 조당야부메발 요성 치도 태디숑 치베 함티니 양신 시원탕 함티 딤슈치웨 콤보티브 디싱 기베 촌나 시용이 추구소 콤보부디탕 총야계베거 강바 초용이 디교치토 팁주 함조 임베 함조 기타게 기베 심체미 태디숑 키 나모키 치부용 축제 치베 튀친라 치부초 튀친 쪼부용탕 디탕앙 차롱용웨 민드슈 함 차지로 고르게 당국주 거고 인라 고르게 하는 격치 함 차지뉴나 차지 비교인 여튀기양 님의 차와치 나공 흐릉당외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치쿠디 습토 사퇴 넘시키 캐치로 민네 세유라 니고키 뉴부양 챔부딘 유베 나공 당 니콩 그뒤 교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고서 치뒤 교양 참부유 대외 니고 당 룽고 철추 양고 토블라 Sukbor kyunchi sukche lepo xie nguen tobe ma che, ngodong yang garbo xie nguen to. Chilu chudu, loge patru nigo chikwe dangba nang tang.
0: Loge patru rigor lamni, rigor tang yang gyu gangtang la mingne chugwe cheba xie yin. Lamdi tukla, rigor ge nubo den yube, sangwe denbor zine, jidar gok tobla, bue xing dimshi chewe, kumbo yunring bue yang gale kagme. Tiwe lamwe la cherju tang, tedu gok tobe nubo den yube, dakje chede, tingye ringgongni, Chanyila gor gegi gupchu korge ima tha. Tata chanyila gor ngabgi gupchu korge le zhuymi gu. Pyeonjong loge pachu. Loge pachu yergi chegu. Tengji gi zechue goro nigi gupchu korgu simzi. Loge pachu bule dobya jikam. Yangna loge pachu jinza ba. Changjian sheba nubu somzhu lagi bari yube. Pume dudongji kangdu du temcho. Kede tengji gi zechue goro ngabgi gupchu korge simzi. Loge pachu bule dobya jikam. Loge pachu jinza ba. Chakjian sheba nubu somzhu lagi bari yube, pume dudongji nyamdu pekyo yin. Changbola cese yube, ngola linna ngola pekyo yin.
2: Nyan nyanze tang, nabu yugun nyanze, nakangba, sachu nangba, najudanba zoge, nagung diba nyanze, yufang nadang nao yin sochu kanla ke tang, na shangfa tang, zangzi, dagyun je chene, kiki u, jingwu li, yufang nadang nao yin sochu kanki, gengui tang shunu, chuku tangma, nindang rimi ngan, nyamni nangcho la, Rimi Luchitang Shibjian Kya Nangchungge Kela Dilewki Nawaji Nawa Dibu Mewatang Nawa Sukyakba Sachu Langba Tushu Nyamba Soki Neti Yuzi Yufang Nata Nawe Suchikang Pitang Nawa Ujitakwa Soki Nawe Neti Yuzi Yufang Nata Nawe Suchikang Pitang Yufang Nawa Suchikangki Nawa Mwabatang Nawa Zangzi Chine Kela Dilewki Nawaji Chin Genyongki Muji Tongda Yixin Rimi Ngao Luchitang Shibjian Nyamlin Chien Nangcho
3: 那我当那位那对月子预防那当那位所去看了别当这当陆地卡巴连我也估计主体松啊积极给三年哈斯同意两天后浪覆盖敏感给他追结合民进马呢谁敢侵入罗斯托局马达尔县中华民马集团结合金州提照罗斯成功你懂你三个月到处去别去进的松我也松贴不着钱
4: 차들레 돌도 주고
5: 자가 디스스케바 개요 말해 람포 로친치는 말해 한리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줍스존에 영중의 면서리 제장 자리에 견 직민들라
6: 자나고 야구치 체육이
5: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치단의 지거리 또 세감 줍장지 포보다 수수자 멍구연은 취지 딜레 링즈지 포보다 아니 수수단은 최 야구치 링기
4: 자야 오스차사
5: 东西也做苦下了你让了别去打压的韩立方给吞下沙的日子起落了呀你没我了呀梦梦兮兮的南部了呀哪不帮不也不需要的
4: 韩立方的我那也要读
5: 韩立方更重点的阿们拉的班的名字也不是那种人
1: 他是温州传媒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康冷素米住三百五韩立方从康
7: 林光小蓝体给科普洛车卡住韩立方从康

0: 야죠.
1: 걔는 말이 빨라 아자라 나 성인이 애를 롭종 조지 걔나 니 고소도 자나 아
0: 이다 저스틸레 쇼미다 나 대리군에 갑시라 또 다인 예포모 전부 차샤 겐련도가 어릴랍치 모두녀리 이콘 칼라카 듀세메 나는군에 챙큐 수유미도
1: 나닌기 다쳐 드시리지
0: 제 나니리 디니무데 나라니 돈도 갑주 쇼주 장칼라 세마 사고네 랍다 로바
1: 빨라 장부슈네 마히란다 갑주 가도 쇼네 마기부다 교비시라기기 키랑게 nga samsi mana za nga khiran khondro sa nyu yu ine nge je la namo ka pham da bu chu chang tin je yim xin chu ti pe chi pha me bu chu chang be zi sim chin gi ji kina zu thu rog mi zu do lam sa su ku ma ji la sem sa ba ti te ga su ku ma ji mi chi ge mi si da kare yu ne xie kya ji pa la 그랑게 송페우드게
0: 디머룹 가려래 범디이노 지겔멀레고네 비글롭스 당리 제사샤 지게미게 제도비 빨라게 제도르다
2: 샤꾸이 쳔노 탄더랑 빨라로 지송로스시
1: 빨라 쳔 그랑게 아자랄 가위유 수난다
0: 아지 디들레알 하브리 겐유라
2: 아 아시다 지스 샤꾸이 빨라 카고 마스다 야 아자게 让车路啊，你打，
1: 他去哪？
2: 没事，去哪也忙去。

0: 지게 돌아. 서규 씨비. 지게 수지 추라 가사 비셔.
1: 예 도안추. 다리 가서 된데 출로 뉴스레 나버게 도시.
0: 탄도. 디리 상가 믹스 그 시슌게. 강우다 뒤서 좀라 티도 제 잡자 시셔.
1: 예 전에 믹스 그 시슌다. 년주에 대세 바 탑주디 개법 유와 치조요시.
0: 그런게 거노. 개가 탑시르비.
1: 地图下面被蒙住去算算，年前呢，电梯改革特别细。通通，他领俺做华美香港公司女主持了，顶最前不是拉雨。年前呢，他领俺做top高位顾客去拉些，几个原来的俺做大娘们这男的，永康的公司的女主持了，吃肉拿肉呢。
0: 哦，俺做贴子，胸口就弄夹点月子，你们托了谈直接，怎么能人心急，我只要去了，还得加个文件而已。
1: 永康的香港传媒公司的车路修的修，这个变了，我那组你们来找不用不修，
0: 你们来找不用不修，请你们注意。
1: Let's。

0: 피담라 시다 시다 용춘 구지 총각 근데도 니마들의 시작에 채동아 역시 됐다
1: 아무나 피배 근데 정도로
0: 구지 총각이 나다 믹시게 키랑 공로 죽죠 피배 기가 작다이
2: 오지 다우라 불채는 조송시 라치 요리
0: 뭘 가로래 마유 뭘이 마저 제바 지기람라 야고 시난다 총소다 쉽쉬와 참을 구지 제차 지만에 차례디나 꿀레시라 경마리 레카르윤의 군사시도 당대
1: 아무나 시다 잘라 차성 정도게 뭐 준비는 예
2: 총사 총사 낭다미도 디니엘레 가시라게 체 예 부다 범을 마호디레 약치

0: 수인바 허지 老周这都啊 야쇼다 볼드다
1: 老徐
0: 哦
1: 마제유지 대빈비
0: 아 낭다메 허지 让他的永姐 两个周末呗啊
1: 建议续비
0: 허지 前头这些的来学会的
1: 俺的谢策俊 양파딘시에서 와
0: 하하하
1: 老徐
0: 아
1: 장가에 좀이 뒤치듯 내가 쓰다 제어디 나한테 붙은 거래 마시
0: 야야 자동다 문에 드셔 등외인아 내가 털어난다 삼자모티 망부 용기여 예체나 보통 피게 죽마리 성구이다 연근지체야 배도 넣으셔 로디게 나라 보통 피게 심바 미동러 시르바 예케리 마치 까미르도가 야, 자동다.
1: 대지상은 니메네 수르바. 보도사비 고이차디 로고스 치샤. 배조지도 풀주나비 피게웅유 중부다. 지조나버. 남아 뉴디기 팅립진기 중구사버 킹인랑 투브지. 직동급격 급주로로 보도기 개난되기 지동보 도주 조치라 쓴부니 단도 통유 둔일하 쓴두. 더 주스 파브지. 상하 국어 쓴두. 보도기 덤스치 오르바.
0: 다그리에. 이네 포동고 폐경원에 샤나 강에마 부채브리 고추고든로라 무제냠니 존재 증마딩 차로메바 콜라용고 무제 띠네게 톡제 강제디 마자다니에게 마자치딘 체네 레점셔 유케브리 레르똥 사사차 마르베 틀렌지 송베 마자담베 포동로 자주 서구게 총례 뉴조보 주기디네데 무제냠니 존재 마자다마 투자 참샤고 케브르바 시계기 년조베 독적 선규비제 보통 살비치야 팜니 총보다 총례도관 칸나당제디 자진이 슐레 승금해봐 보통게 로바르토야 요마리시 냠자 총배 깨자 칸송아
1: 만드니 슈인의 두리시 두부지 루디 쇼비 까미 슈바 그도 창람상에 정이 흥의 슈피엡사 삼유레 대비지로 걔가 칩시다 빼족이 내든 티에 나도 쥐부 많고 쇼니 다들 삼루 땅다 티에로 빼디 직뒤 주시야
0: 다 그래. 나란히 규린 구지 강성 훈련제 기지시 뉴메다.
1: 마디리 대용지. 정기시 슝기. 벤조로 지유키랑기. 쿠르부지르단 가요비.
0: 쿠르부지르단기에 나탄데 겐유 슈제 로진 티그메. 상게 나 정기시 슝기 벤조로 티유치스럽리. 탄도 쿠르부지르단예베.
1: 기란 상하이 장자 고코기 로티유 난디유비. 다오호몬데 총기세슈네 장장러 도도시고에베 터주협단하지 기체 주기구기 록람다 닌치 긴금에제지 주지 퇴뢰시고에바 세브댄스 축두고네 사르두당 레두 조퇴치고 주고지 워치 돈이기 칠레바 꼬부시다도 총기세슈게 나미오에 조치스 팀마 호스노주 니 당고거라 키란테지 로티유디 키란게나나 참슈지
0: 따랑게 나레가도 먹고다 하지 민의 참시드라 마르베 랑갈로디유 젠다 그러바
1: 겐슈라 키란 상하이 응제티기 켄와시리 키란레 차베 미지 녜체노 요마시 트와기시 슝게 장자지 순체제디 부동사베기 춘다 사바다 첸로 총다기 타치지 첸제사뚜기 니지 괴차야 로아치기 띵아조 죽주징이 기지르바 제자오 기시키라게 로티유 나비노 녜사바 장자 쯔순세제디 게용기 토살라제구 안탄고 치르스비 기랑게 공부야고 시로나 녜 기랑피야라 그스 슈이 직제노 마나소 공자 신다라 소리나 소리
0: 용아 녜 삼단초
2: 잠그셔. 녀튼기 카바길제 타디르슬럽이 디르베 드르신베가이. 잠그셔. 키라시다 야오시라미도. 만당다메 장련사가교. 레스.

0: 도사디 탑시 용민도 어제 얘 진짜 저약 라제디 엄레샤 하하 야친스 다테리나 망다 코르메
1: 대장 라데 가르치기요 아
0: 나 나 대걸 해치기에
1: 아 고고 더니 쇼시
0: 뺏었어
1: 라데데
0: 타라고 껴주시샤
1: 그렇지 네 겁제 대요리 람사 딘시에 로중 매배
0: 야야 자장기에 순수 뒤 배송 난게 대표적인 시기.
1: 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예 소보다 예하고 다도 뭐 양호 제고유.
2: 조자 밤나 자꾸 이제리 다 밤에 캘린시. 개개다 더더 개개는
1: 니. 니 개개는 가시아요 아.
2: 개개는 니.
1: 나 대시 나를 다시 나를 다 신내친스
3: 아지
1: 这边，啷个上嘛，找不着不认识啊？嗯，多谢村村小姐，看完远了啊。嗯，嗯，嘿嘿嘿嘿，严军被组长给命的，他还是打不得这码的。嘿嘿嘿，嗯，老弟，将军，让点，让点可就有啊。
2: 多路的这块就好吃了。谢谢，多谢村子爷爷看望哟，谢马谢，真亲了吧？
3: 您谢着谢着。
2: 来，老婆弟弟，让爹过几天就进窑嘛吧。
3: 阿叔，村里村里村里，你也过去看看我的，让厂长看你家人一遍啊。让俺厂长看你家人一遍。弟弟一过去，厂长给俺家丢下去，俺总干了就去。俺女们组长一年，他在这农场上小有作为，快要干了你的。
2: 他是给你弟弟，当兵的。
3: 何人？
2: 让这个鸡蛋给他捡起个真香哟啊！可是免得这个真的，俺可给吃不松撒，让身体吃嘛哟。嗯，俺让你娘们来吃多。娘们来。
3: 是，俺你米兄弟常常来看这些呀的，天上俺你娘们来吃多。
2: 够的，常常给他的村村小姐村村姐也咋？肯定些呢，这个人连个住是吧？让给他多，看这些鱼。
3: 俺这哪连个啥鱼呢？
2: 俺家对前面是我，你快来了不行吗？都是得让伢子的开门去。哎，俺都让他们家去。
3: 可是，没别的明白啊，到底的些呢？俺一起去。
2: 哎，嗯，有啊，让给俺都是村子有这个城市少少看那老天的。
3: 这个人一年他到这地来天下去，住不贵。
2: 嗯，看着的。
3: 你看着是呢。
1: ngalam san lesh.
2: ཁྱི
1: ཁྱི ཕྱད མ ཁྱི ཕྱི
3: ཁྱི ཕྱི
1: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0: 좀 힘드신 거라. 어건 요라 좀 피해 되다. 가르쳐 오도에 미망 못 힘들어도. 토가 두게 미나. 눈이 디기다 덴바시리. 닌다 쇼가 쓰면 신부 써주유. 돈도 좋아 신비. 차 쓰면 통야여리.
1: 이미 마치 총가난기 렁이기 캉벌레브니 배춘기 튕기다 이르경 샥투 소기 진우 직도 되비 숨 직도 되비 내유식 인비 매견 튕라부유
0: 아 대자 금금이 찡에 찌시유다
1: 계기 식단 통순 이버라 최세기 공가도 조람토 창자다 통치제기 문소 봉도 통순 이베 계지각도 로기 귀람 계기 테니 소신도 계가라 대자기 명의베 찡에 마부유 마세 자자기 내주 튕시 중제 숨유레 대바 튕시
0: 네디네 사마식 사와당 자식 통화자미 유린 대미도 마세 디친부민도 매견쇼양 제마 저톱들이야
1: 매견총티 대수대미그 계기 탑산낭도 도놈 시규랑바 텐저망불로이바시다 계기 김도 윤도 주비 도놈 시규랑바 지기정 시담 강유바진도 계시 바케총나 시조니 지기 가탕 업주이 TNT기 바테시 딘저망부시동당소
2: 만세 비세사가나 니가 티티 치워라 니 남세 쥐티 치고블리 지소 카제도 떼내 죽미루
1: 미균 곡순 치바라 지소 용냠도 죽니 미순 대자기 도시 섭도동 뇌생운용고탄 충도동위 제뉴 콩도 치바 제세 신의 마바루와 뇌세 미포바 제도
3: 내쇼게 뒤지 Zavlin yangzi le pübe, mündün. Kacho yangcha be, hase püli gira.
4: Xingde ngügang pönchung yela ngügang ki ngübün hakcang gor tungjuru nyedong le be. Pönchung na nyamdo, püce tobe, püce gyan burgu. Zhongbu xingde ngügang pönchung yela ngügang.
5: 巴拉,不過沒地是個月。其實嘛呢啊。這邊沒地是個月。看著你那卡巴東大你不得參照。中國古政界卡巴東大撒瓦,誒卡巴大呢,體會我操的事。紅果啥的。我呢,閒了沒那個不要多啊。你就這樣不行都。陽果。呀。
6: 就这点呢要得不连我爹当初爱哄我的话不清不松的刚把那这个汤刚被说的证明拿着鬼很巧的话那我们呢谁不不可能放着起那我说出来的话那我们呢谁明白的其他起那我们把那我们把爹不明白说给推手娘子能中起没 那位年头他就接过去真书堂了撇他那位文吧那五折吧那出郎吧那位你在做预计真书堂那位地堂地内了撇他我们所见看见在酒吧做五几年他上给些居住规定给个给人不当规那位七句面具约起来春节亚拉托过没了拉这给其他年度用这七八零合适他们名字规呢李密托当街当十片千里大众提醒李密托偏居前桌
5: 这书堂借用给长期加拉赞预备母鸡那位地堂地内偏女点别过年那位年度拉出奇迹不你给那位地堂三万公里三年哈斯长期林国下郎爬过从中给你张可望着两个月估计初级安安安你出三年哈斯长期林国下郎爬过从中给你张可望着两个月估计初级安安安你出嘿跟我这个打的是呢刚把困不打个
7: 咱们点不远吧，咱俩买个吧，我那买去吧。因我爹当初还见过很多的，给他投入点不起，死也难些。
8: 那去年人呢？林哥当见过很多的票呢，也不行不着。林哥当见过很多的，见过个爹当了，送家投入的吧。米仓门里，让所有的堂客见过我安堂不的人。 他前呢扛着钱呢，人一个地堂啦，跟送去归上。南边的车位处，香格囊顿卡，面包都煮土不贵。那个样子煮啊，到处克隆克叫用啊吃吧，他来给吧，鸡腿煮吧。米线当地这几个，怕到我参加吧。落汤喝不着狗，卡给不贵吧。
0: 地当地草原就那么贫穷些吧，出去你会用久拖难些吧，食堂不就那么哑巴，旅店文餐不哇，千里走断了几双靴哇，他妈帮我烫恰热了穿去吧，地当地民兵就那么拖哇，身边开始哑巴，几座给草原苦尽哑巴。开始客人跟随来空堂，制作平地来空，落家面康，起来吃着，聚集色气，冲日堂，冲日清爽，做那快空堂，来空的来头把引起，人打二百多地堂大在吃过，开始草娃干巴堂，落家巴，绿树面巴，每个男娃说给男大有气，土豆都面具吃过。旁边南的苦肉啦，年代几公顷的龙苦豆切吧，这边直切糖，只贵了长着土皮也不切吧，这边宽空的苦肉长着均空切吧，做那宽空说，国外的绿竹直切糖，只贵直角切吧，米给给确定了土囊切吧，喝这个吧，那个个，张小康那边出门看那个个。罗松延期我国可给美白增加一百米托给多少罗菜给我国

0: 겹겹 꿀맛이고 탁발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 용기 원고 급격바탕 권내 탄외 민급격구 랑외 국송라 숙격구 랑세니가 편라 대탕 용토
1: 어찌
2: 어찌 간나서
1: 네 강바 숙미도
3: 슈디 네 팀바 가려도와 기기조마 땅아랑스 개버자 토가저디 우천기
2: 발암라 키나니라게 니메워기 치우단자와 하장게제부도 뒤지니진한테외 레기진이라 나르처도 학도자외 파문니나주 제르키나니게 고수로 정다나 세줄로 토나나 초주념토부나 뒤도도면가로 고수로 딱제나다 뒤주 강도리로 키나니니 파문약슈디
4: 사투의 망초기 서동 초등 사샤나마타 조리 조치 모제타 신도 오마타 신리 망자 샤타 공아 망마차고 초취 요부용 나고 사투의 서동 초등으로 지송키 능민 대탄了 송겹치

0: 就持续了将家里给往月。讲了小国去五十多年去通过他你没退去撇起玩咋当托咋死亡你也是前年对吧他三岁参了拉里亚日故一年三六百作为空气行月讲几年的激励松就言这个月吧他昆子着大样密色擦不起月体云度如今年这个月别昆子前面虚度江南人物是七个月彭九年江给着这个学习时昆子旅了下西中心苏西汤了游戏哈江去云点南北我了乔治日记得是这些我咱们有多个月年个几位退宿女秀与贵旅客索下闲谈多呢最近乔治日记得给咱们有多个他中期记得我就咱们年期记得是就咱们江期约束了乔治日记得短着年给举牌有多别行在哈江有个月江口座地面在当托旁个游客美国铁国萨勒地面旅促狼龙铁国那边地还将几下娘搞完呢推举邱新旧强在当托以江洋米旧啊即将灭别帮过他你什么去米日经为了绝呢强在当你错那个恰金先别秘密隆隆的那样江错因为那些呢强在当你昆子恰色颠色有为极度点别金细细昆子第二一行第二擦弄穷他儿在当他袭击的敌人切索以后而盘密度花心月强当以色系前面托长来点别索价忙过让人所是从而旅行器与以狂赞南洋米教板龙吃东西秋季吃毒何为滚他切密度信心器
1: 亚米金边能空地不灭不当能空卡吧能去养死顿吧国拿国有口老青年队老子竞争节目都不说给亚米你去吞噬脚步青皮糖都皮糖青皮糖给吞噬青皮路呢给个皮千万来给预备亚米拿出去洗洗自信给凝聚力主别民族的温度给冷却特别的结果呢民族能够给稍微解读了民族给巨人能给家美国的汤能够让普通民族汤的小军刚也没把眼泪上头
2: 运动也没年的汤铁外人心给也没年了偏不远巨人用了学习预备学习比起了给连续可把人家来我也估计出松姑姑姑出松三年他是杨晨朗富康面康起年对不三百卡纸青笔汤那年地堂地内是个子路木车地块卡住青笔堂那年面积从康落个重叠捏通去管不冷落个路穷堂不要卡住青笔堂那年面积从康
3: 啊卡住了卡是个中心
4: 中的标你打得真不打
5: 已经你妈在家
6: 中国巨情有感呢通过不给带么是了呢
7: 既然在你得力些呢俺就拿出写不让账连我结果计除了我几
8: 明了大节前年明年给年个列车毕竟避免堂铁外人心气明年中路苏联面在新旧康堂迎同参在娘这期明了几节级别接心起过必须赢明了大节前在明年一年对我年先突了肯穷给我着迷死毕竟避免堂铁外人心气明年中路苏联面在新旧康气按这苏德给面具起的三多对于景铁连帮天捐个堂明土脏死木久则雨普尼动物王子娘苏借雨铁西既然没热热气不烫没三不没通话没就听不没干不说给年轻人子毕竟避免烫铁外人心气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了撇烫我要了卡巴烫从康能力片有关中国就人民大街烫人民娘们能小别过年撇巴了各所修三年他是从给邻国的下人华国从中给年长陆地卡巴烈火也估计出气暗暗暗逆出即顿松也咕咕咕顿暗逆出
9: 哎呀，陈姐，
3: 링고 딱진 한국인의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의 나란주 사물도와 대 예 피해 직신다 이내 대 이 나로 대 직신다 대 별 신념도와 대 대신다 대 이내 야 수업도 대 직신다 또 대단 소의 한국의 진짜
4: 한국 진짜 다르잖아 강바 군마다가 상부 대부유 봐. 달래 막아 봐. 누나 마셔 봐. 영고 대당 소외 견고 한국디. 그랑 토루 대부채 시나시.
5: 나비년이네. 영고 딱 견고 한국디 표현에 야고 싶지도. 영고 딱 견고 한국디. 견고 그 대당을 숨겨 두고도 봐.

0: Logi Padu, Yerki Chego. Tingji Zeju Goro, Niki Guju Koru Sinti. Logi Padu, Bule Dobeti Kam. Yang Logi Padu, Jinzova. Changjin Sheva Nobusumju Lagi, Buri Yube, Pume Dudungi, Kangdu to Kimcho. Kedi Tingji Zeju Goro, Naki Guju Koki Sinti. Logi Padu, Bule Dobeti Kam. Logi Padu, Jinzova. Changjin Sheva Nobusumju Lagi, Buri Yube, Pume Dudungi, Yang to Kimcho. Changbola, Sesi Yube, Mula Lina, Mula Buju Yi.
1: Yartuki Yang, Nime Tawachi, Nagong, Hulung Dangwe, Chang Shu Shu, Logi Padre, Nigo Chiku di Subtu, Satu Namshiki, Ketulumine, Suyula, Nigo Ki Nubu Yang, Chimbutin Yube, Nagong Tang, Nikong Kudu Kuyang, Sambu, Rizigba, Gundian Chongor Sochi du Kuyang, Sambu, Tiway Nigo Tang, Lungo, Churchu Yang Gotubla, Subur Kunchi, Sukhi Lebu Sing went to Bemati, Modong Yang Garbu Sing went to.
2: 七六周队，我给派出你过去可以当不能谈。空气恐怖情绪天里，童面感性硬朗，修炼思想家人。空没恐怖谈不提，下周空得来，冷车稳当热度吹。空气恐怖人士，自动给干草了秋年，穷丢了苏瓦许。泰迪熊七别他们三百年，七别刚不擦拢用为企图，心就躺三百七百银币，七别刚日擦拢给开就躺对年，去过节约。昨当也不明白，要上企图。
1: 泰迪兄级别他们天里养心死我堂，他们天顶秀气味，恐怕绝对跌心级别，从哪是容易？出不错恐怖部队堂，从家级别够，刚把俏容易得叫起头，贴住他们做银别，他们做其他别级别新产品。泰迪兄去那么去七不用，出钱七别提前了，七不错提前照顾用我堂，得他硬擦拢用味，面对秀。
0: 他们恰起了锅儿，加汤咕噜咕噜咕噜了。锅儿加看暖油气，他们恰起牛呢，恰起白油盐。罗杰帕卓一记切过，天气给解决过了，你的咕噜咕噜不生气。罗杰帕卓不累特别健康，养的罗杰帕卓真走吧，常见些不萝卜松竹垃圾，不离预备，铺面对东西扛对都填不全。看的天气给解决过了，我的咕噜咕噜好开心气。罗杰帕卓不累特别健康，罗杰帕卓真走吧。
3: 常见些不萝卜松竹垃圾，不离预备，铺面对东西，两度排队。常过了七夕预备，我了领了，我了不就赢。年年在当，那不如过年在，那跟爸四川人吧，那就真把做给，那跟爹不年在，预防那当哪位数据看了别当，那想不当，当时大群在前年，给给我，进我里，预防那当哪位数据看给，跟鬼当许诺，诸葛苍马，人当人命啊，娘们当错了。 里面陆局长是浙江南充的，给了第六个拿瓦钱。拿瓦第五名的把他，拿瓦手脚把四川人把，就是两把手给，那就预计预防那当哪位手脚看了别当。拿瓦五只查过手给，那位那就预计预防那当哪位手脚看了别当。预防拿瓦手脚看给，拿瓦我不当，拿瓦张三七年给了第六个拿瓦现金。给用给目的同大银行，里面啊陆局长是浙江南充的能做。
4: 如果当哪位那就预计预防那当哪位社区看了别当，这张路基卡巴连我接过去，周期松啊，积极个，三年哈斯通给两只老狼覆盖敏感给他追。喂，
5: 天呐，快出去接穿了休息。
4: 卡几杯，出个六杯，出去好些九杯。
5: 啊，第一。
4: 看叫你那么卡巴东当，你不得惨笑。中国古筝界卡巴东当三万 ，AI 卡巴当呢，台湾我啥子写的？战马精进马步。 中国陆队战争的战区间干部级别，陆战通讲，巡逻队特别干部级别，中国陆队战争天东亚不着，陆战点兵战马通讲。
6: 那我问你，谁不明白呢？扛着起，那我四处拦不打，那我问你，谁明白呢？其他起，那我问吧，那我问吧，谁不明白说给退休娘子能中起名？
7: 那位面对他去结果的真书堂了，撇他。那我问吧，那五只吧，能做到吗？四处狼吧。那位你在做预计，真书堂那位地堂点了撇他。我一路所见看见，在酒吧做五几年，他上个些居住病院。这个别人不当官，那位起居面具越起来，存在养了托不明的垃圾给其他人做，用这七八零，好皮实。
8: 他的民族馆呢？李密托，当街党，习近平领导，提醒李密托，派去前去。
7: 这首堂借用给冲击加拉山预备，目前哪位地摊的呢？偏远点的过年哪位那对拉出奇迹，过年给哪位地摊三万多元？
9: 三年，哈斯冲击领过下浪爬过从中给一张，渴望着两个月估计出去安安安逸处。三年，哈斯冲击领过下浪爬过从中给一张，渴望着两个月估计出去安安安逸处。
5: 차제 저도 힘도 치. 강민 참바라 차제지. 김상 요나 외국 차제티. 차제 저도 용수 켜. 중국 지진 인류 김상. 내기 편조 힘도 저라.
6: 서준 치제. 도쇼 사부피. 레지게 치. 튕기라. 류슈지. 마오게 치. 삼배 구쇼. 겨준 치. 지진이 복된. 튕레 리바키 인류 구쇼.
7: 중국 지진.
8: 야, 미키비 너콩 디부 미바타. 너콩 카바. 나취약스테바. 고나 고유코. 럽칭니드 로츠직팅 제모도와 소기. 야, 메니 츠튼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9: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 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추디 원투기 렁교 탑람기 고니 민춘나 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카캬미 고르타. 너고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니 상토.
10: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셰슈유베 셰슈뷔치라 겐린유 카바앙자 레워게 구지 추숨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불람 포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11: 내초게 뒤지 저블리 양즈네 푸베 멘디 카토 양차베 타세 뷰리 기자
12: 您好 欢迎收听西藏广播电视台汉语广播
13: 你看北京新闻这样子 现在你进行选秀孙中间站对吧根据学校

0: 大便了，你念三十九，李香红，小东哥哥李宇，高老难着。
1: 계셔야매 리샹호스 라임비
0: 러인 답변
1: 도스터디오 범목학습도 가보시도 구했니 그러셔야매 민 락기하지 니랑 셔이다 지만 밀러 그 주문주 락기하셔 말다 하고 소개
0: 러스
1: 돈도 터송다쇼그 답변처 안수 다쇼승바 따고를 빙의하시야 드디어 여기서 칠라 안수 다쇼승비 샴지무쇼야 거주게
0: Let's stop it la.
1: Ore, tundu chiyaji. Good morning, khasu ore.
0: La. Di.
1: Ranga chige ge shin gore ba.
0: Shobde lis goshi.
1: Good morning.
0: Good morning, tabila.
2: Ji, ji, ji. Ji, ji.
3: 만지다블라
4: 他把这上小干事念的，给这忙过些不记得。俺家人都不得啊，你那给这做几面皮的？呀，装。
5: 哎呀，分享会，上课的也没亏的，上那还是接着啊。

시고 나자 탄간 리베 지르. 디 가르송고 유메 녀신의 신스. 튼지 기지셰 마신이. 독지 멍구 토지. 녀팅 당부자 통디. 샹 독지 켜고 유브디. 선아 슈친 부친. 나라니 지부지. 이내 빨리 잡지 털어. 나 자리 이미 시작이기.

0: 정미, 계속 가르치야 유네. 그것도 쉬다.
1: 하나.
0: 응.
1: 안 되면서 나 상 기비어 말이. 장게 잡고 혼자 소외 되는 데도 삼답이.
0: 언니 네가 오라모치 룸 손자. 라지데즈 다스 쇼몽에.
1: 네 됐음에. 다들 더 어루신다. 저의 혼상 때문에. 이내라게 심시 허다. 또 좋아지 앞세 삼게 좋아지 왜 네 비요 마시.
0: 쟤는 장게 갈 수 있유. 장게 주저다 아자 콘조 콘조 숨
1: 치교스럽지 다도 시도야 매봐. 자부 샤샤나. 단지 숙부 알레 시샤샤. 자부 계산 아마슬럼나. 지망아 바바스 비우리. 디. 때문에 괜찮으면 돼.
0: 네 가로지. 나 자부 아무 수부. 수고장래 체외바 가로지. 장래 계속 퇴바 샤샤니. 간다라러 바바스 비우리. 르바야 바바.
2: 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rogo shira che tu mo su.
3: Man zui lab zhe na la, lab zha mangu shira yo ma shi. Jik che nying bucha, lob de deng min du. De si da, guo de si da, guo di gan la, yi wu mangu shi ju yo zhe. Pe ji kung ge, lak bu chengu cang bu lu zui ba. Tendo de, tab de si da. Tab di pe ji, nying bu shira cha yo shi.
2: Ni ha hos, gen wan la. Lab zha guo kha ru yu ne, song jian nan xi.
3: Lis.
2: Ni pa luo jie tab xi dan jiao.

0: 苏影吧。
1: 主任，我愿意。行了，才敢用呗。看来没水不接。接不下子，他有些黑。今年你就落十年多啊。他的行了，甚至是扎起的。这次行了也不送水不赢了，让刘东去我去去。下面呢，想给行了能行。 보숨 당인치 규제
2: 주배 나 자부 다상부 이다무 콘스미도 소화되지 로마 호주기 아무데이두 콘스미가 지저스 비그리 단다 아무데이메사 항라가 루부도 콘스미가 아무치기 럽사 나무네 가지디지메메 내리게 하르추 나의 단다 부부지 니 세입싱유 不仅为那些呢，所以爸爸，若偷不进去，现在呢，包机给黑土里面，先去听马苏。听马子，长不些呢，我包不起了，偷吃几个。听闻你可开心了吧？现在姐姐南京的客栈里。
1: 萨塔认为，南索了用，入手的西夏西亚的，两个人巴不得，金三的越下去对。其他诸位，俺是话句，让给俺退休多少点数，你三不了会得给。让给唐宁节目多少的个书记给珍惜钱要嘛是，你妈在。
3: 不送的，进不得其他要的。证明，行来给俺到六点半，看不过有四十九杯酒，都是代表呢，没让给孙大姐查下，让他行来中间跟着有个玉米，让给他跟着见面了，惹来的要的，让给他们要懂了，中间跟着玉米，就买不起了。

0: 啊，健忘了。他那个最亲的，陈志姐姐，让了，米克斯一个吃个鸡，这次多啊。啊，这周围，严小王，我那别的消息，对的，我就不提了，老实交接，看了你不卡住下面多。他的看来给老么多呀，忙等你送多啊。我来用点钱买吧，你老多哎呦。啊，这严小王给肯定吃个多。
1: 今天，今天给俺给送这面吧。
2: 主任周围，你熟悉吗？个老钱主要你也是配件，俺这没退老钱钱，俺你今晚早上没买了，想不得也许多生意。严小王，你啥钱不赢了？你还不错干这小的啊？
1: 他的主任周围给送不送哎？光给俺嘴的，今天你别等这多。
2: 这点丫头嘛是吧？
1: 主任周围。
3: 年前已经撑个多，健忘小心了。既然给切记，咱当用了吃不差些，不过还是要切多。既然我是两个人团结，单位老总配不着，索性嘛，老总给老妹拿了，年前不赢了。
1: 年前呐，其他能信得过的。
2: 他在哪？主任周围。啊，主任周围，
1: 陆队某成名，穿不出人包人。况且苏米托与乌兰木齐那里，切记其他下药水。前三苏西马给老朱前面老妹拿了，况与那样有生的。
2: 电话了。证明叔叔拉不起木中队要的，要让他去让给拉不起木就送呗。
1: 阿强家，陆队某成名。
3: 说是装丢药的，你也先把人家喝酒的。哼，军人不去，军人嘛是死，你也歇着嘛。哼。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阿强
0: Bu sebep şeyce şinin şey çoğuncu. Niyala mı çoğda?
1: Da çıkıyor yor be. Ne zütüde şah sabırı ba. Niyala sınır hakkı uyuyor. Şine çıkıyor. Yine. Niye çoğuşan topu koyuyor. Yo, çoğ. Çoğ.
0: Aşa. Aşa.
2: Yes, 让个堂去可真闲吧啊！大姐，大姐，行李里面可真麻烦。大姐，大姐，行李里面可真麻烦。大姐，大姐，行李里面可真麻烦。大姐，大姐，行李里面可真麻烦。大姐，大姐，行李里面可真麻烦。大姐，大姐，行李里面可真麻烦。大姐，大姐，行李里面可真麻烦。大姐，大姐，行李里面可真麻烦。大姐，大姐，行李里面可真麻烦。大姐，大姐，行李里面可真麻烦。大姐，大姐，行李里面可真麻烦。大姐，大姐，行李里面可真麻烦。大姐，大姐，行李里面可真麻烦。大姐，大姐，行李里面可真麻烦。大姐，大姐，行李里面可真麻烦。大姐，大姐，行李里面可真麻烦。大姐，大姐，行李里面可真麻烦。大姐，大姐，行李里面可真麻烦。大姐，大姐，行李里面可真麻烦。大姐，大姐，行
3: 오르지. 오르지.
4: 아장진지게. 진짜 지그지 소문에 삼중아. 너니 감교 용지. 다지다 우체고 교네. 오늘 치차수.
5: 난 단데 고스모스. 디영이 그저 제브랴.
4: 란다 왕小晴 튼다디.
5: 뭐니 갈세도. 나다 왕小琪 봐라. 갈세도. 뭐니 박 시저 화지부디. 나 우라무시를 리 유시디. 뭐라가 저 무시 녀석제 럽센치고사. 디피베 뭐니 박 저 화가 계시메.
4: 미수이 랑치도 뭐니 무수 레가디 유시아. 먼저 주니 신경게 자자 쯤에나 레가 체투바. 가데 그저 엄마 저런 가고 있는 거야.

0: 가수기
1: 어야.
0: 야, 섭섭이.
1: 섭섭이.
2: 어야.
0: 글리다.
1: 어야. 야, 겨시 겨시 먹어. 어야, 깨보소. 내가 나보다 더 있다.
0: 영아.
1: 어야.
0: 야, 섭섭이. 야, 글리다.
1: 어야.
0: 야, 섭섭이.
2: 어야.
0: 야.
2: 야,
0: 셔시.
1: 어야. 대명아.
3: 야,
0: 글리다.
3: 야. 장고 봐줘.
1: 어야.
0: 야. 나.
1: 야,
0: 섭섭이. 어야. 글리다.
1: 대명아.
3: 와씨. 당장 왜 집을라? 당장 왜 집을라?

0: 그제브레
1: 로저 맘잠마시다
0: 맘잠마라 요르베야 라게 하와기요지 녜메미 괜찮 주셨어도 아 괜찮 그저 줘요베 라게 방다 줘다
1: 라게 진짜 시리 삼추 녜라시오 디탄잠기 소다 강시다 디진즈 다셔 숨어 말다 계시드 섭시라
0: 섭시에 섭 그저 쇼래야 라게 우주기업체 이거 잡조시가 쇼스러봐 아주 강연을 맡아봐 뒤에 요비기 자게 님이 강야 체체 돈도 괜찮 주셨어 뒤에 하스래야 뒤에 추추여서 사박허 리슈스고래 시크이비야
2: 왜 쓰레 마시가 난 너무 하이 유배시고 젊어도 왜 강야 요마시
3: 계시해 쇼마리
0: 이상 호승이디 군지장인들이 랑게 모라디데 제비노 랑독도 집에 마스야다 캐하도
4: 답나 녀타쇼 봉아 루직사 소다간 신다 주지
0: 저야 하리에 봐 리샤가 우터다 다시 제비 가이 랑게 지자루가 치지 녀규 나오세 녀시 카드 좀 제대로 그거다
4: 답나 루디남 하이 네가 좋듬도
0: 가래 老陈, 让给, 俺就参谋就这一边, 好了, 谢谢,
4: 打不了你三十九, 路队那么好给, 表面组这么大个主队看看大个先下死给,
0: 看了吧,
4: 路队那么好给, 表面组这么大个看看大个先下死给,
0: 天主的爷爷, 你也想着别的去说, 老陈你可真接不了啊俺别的痛死
4: 痛不过情嘛这让给给三十几个就打

0: 야 미김비 너궁 디부 미부다 너궁 가봐 너 취약스 된바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과소기 야 메니 취퇴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남 캅야메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메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 니리타 대외 정신기 야메 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셴셴 유비 셴셴 뷔치라 겐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추숨 고고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부람 포가룹총탕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2: 노제파주 열기치고 팅지기 제주고로 니지구주고로 생제 노제파주 뷰레드베지캉 양나 노제파주 진서바 장제 셰바 노부송주 라기 뻘이 유베 푸메 뒤동지 강대도 템초 게데 탱지기 제주고로 나기 곱주 겁게 심지 로제 파주 뷰레 되베지타 로제 파주 진저바 장제 셰바 노부송주 라기 뻘이 유베 푸메 뒤동지 냠도 뷰교이 장볼라 세시 유베 뭘라 린나 뭘라 뷰교이
1: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당외 장슈슈 로제 파주 니고 치코디 습토 사퇴 넘시기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고키 뉴비양 챔부딘 유베 나공탕 니콘 그뒤 균양 참부유 리제바 균디 총거소 치뒤 균양 참부유 대외 니고탕 룽고 철초 양고 토블라 수보 균치 숙체리 부신원 토베 마치 모동 양갈 부신원 토 칠주뒤 로제 파주 니고 치코이 당바낭탕
2: 로제 파주 지골함니 지골탕 양규 강탕라 민네 주거 채바시기 섬디 토라 지고기 뉴버 댄유베 상외 댄버 진네 제다르 고토라 베싱 딤시 치웨 콤바 윤징 뻬양 갈레 커그미 티웨 함물라 처주타 티드 고토베 뉴버 댄유베 닥제 치디 팅에 진고니 찬니라 고르게기 고츠 고르게 이마타 다다 찬니라 고르나게 고츠 고게레 쯔미그 편종 로제 파주
1: 여튀기양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당웨 장슈슈 로제 파주 니고 치코디 습토 사퇴 넘시기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고키 뉴비양 챔부딘 유베 나공탕 니콘 그뒤 균양 참부유 리제바 균디 총거소 치뒤 균양 참부유 대외 니고탕 룽고 철초 양고 토블라 수보 균치 숙체리 부신원 토베 마치 모동 양갈 부신원 토 칠주뒤 로제 파주 니고 치코이 당바낭탕
2: 로제 파주 열기 최고 팅지기 제주고로 니지 고주 걸고 생제 로제 파주 뷰레 더베지 캄 양나 로제 파주 진서바 차제 셰바 노부 송주 라기 뻘이 유베 푸메 뒤동지 강대도 템초 게데 팅지기 제주고로 나기 고주 걷게 심지 로제 파주 뷰레 더베지 타 로제 파주 진서바 차제 셰바 노부 송주 라기 뻘이 유베 푸메 뒤동지 냠도 뷰교이 장볼라 세시 유베 뭘라 린나 뭘라 뷰교이
3: 랑코르 동와탕 칼라사와 니녀외급 빠빠르스주 랑시 유방 빠빠장세캉도 페탕 유방 빠빠장세캉키 리브메버 냠린탕 쇠다낭초 렁슈튜바탕 강라스주 랑바 빠빠년세탕 륜중 빠빠뷰네 세가케바소기 빠빠네튜유세 유방 빠빠장세캉도 페브네 리밍아 냠린탕 쇠다낭초 유방 빠빠장세캉키 칠레미네 주빈오 빵네주드탕 빠빠장세지그유베 고니 피바르 거수슈 탄다 카바르 겸네 모용아 제시 유방 바과 장세 강기 칠레미네 키기 바과르 다경 지베 시경 롱주 제초라 리밍앙 냠린탕 쇠더낭초 바베 년세탕 륜중 바과 뷰네 세가 케바 소기 바베 네트 유세 유방 바과 장세 강도 피네 리밍앙 냠린탕 쇠더낭초 사네 하사 총기 냥제 로람 고다 앙족숨 루지 카바르 레고게 구지 주지 숨아 찌찌게 Mingla Dakje Chene, Mingne Gi Nyinga Leche, Beijing Bi Mi Tang, Tiawe Reng Xinki, Mingne Zhonglu Suri Menze Ximju Kang Tang, Ying Tong Cenze Nyamje Gi, Mingla Jije Qibe, Jisim Qibu Bi Yu Yin, Mingla Dakje Cheze, Mingne Gi Nen Tuan Wuyne, Xin Tupla, Keng Chung Ki Wuy, Zhuo Mi Si. Beijing Bi Mi Tang, Tiawe Reng Xinki, Mingne Zhonglu Suri Menze Ximju Kang Ki, Nganje Sudab Ki Menju Qidab, Sardu Diu Yu Jin, Kelin Bangdian Jiang Tang, Mingtu Zangsi, Mugyur Zegu, Purni Dongwa, Wangzhen Yamsu Jie Yu. kesi kiran mik jibji chibata, mi seba mi tongwa, mik ju tuanba, mi kampo sogi nantun yuzi. Bijin bi min tang, tiawe rengxin ki, ming nian zhonglong suri menze ximchu kang la piptang, ngoyo la kabar tang, congkang nang lepkian ki gongzhu ngabju, rimi takje tang, rimi nyamlin nang xiaobie, guni pibar gosu xiu, sanye, hasa chonggi linggor xialam, pahuo congzhonggi nindram. Luzhi kabar, liago ye guji, chu ji nga nga nga ni chu, jik dun sum, ye gu gu gu, dun nga ni chu.
4: Kingdoge kolodire Siri yodojo chungyu jangbasi yin Chungmu yi so lian gunle sunshu jinsing Tadong Siri yi yun jangle Zhuzhu gunduwe genjimu chato kuro Chungmu xiangxiang tuyo Tamara gyazoro tuyo Sebab tole changar chewe kudire Chumru wangwe cizogi nyam shingu. Naowu sokchagi namba jirihi toni, sashi dito drubam zimbarachi, yangna gingwam nyesuwarachi. Nigara sowe minamgi sokcha tamji rengchung kamne chungsi. Zangbu sumki gogungni jikdin chibwe sekolara chungbi, wazara imbarachi.

생군도 디규낭도 매진식 쇼르웨 로그 바바 망다시 트리템 매쇼르킹라 더급 로제시가 도바주 매수는 무카베 카라 디글라네 게네 망고르 카타 규실라 쇼조 치모 숨테 워나 규시게 드슬라 유야탐 덴덴지 매치모 규실리데네 로글람 규르에 매규 중시베 매제 진비 규시

0: 在这个年度大会当中，听众跟观众组织联结公告上，提到的听众捐献，联结公告上提到的听众捐献的这些事，那么多些。罗贵爸爸的，俺那做米仓买最忙手的听众个要件是，他这些来给为罗贵爸爸配件一呢，罗贵的落在落所要件所呢，每天给两个钱包收过去。第二个呢，每天来准备给最鸟一年的粮食团用过去。 但短短空格里在那里，你都你走起路到我西北去，过年末个，突然上海中间民航局的地区几个男了，明了小李时间，宣布几个，让家里人说说个老贵爸爸给老在九十七八来，每天出进穷街，七十月百个，摸着卡些来一类的，这个小白给绝对给多加的收益。我呢，第一节了，绝对的，他就跟这些人呢，俺就提的目的，老了九十七八，每天穷，这边。
1: 没在地呀，多拿修个银。决定打住车子，上海中的民航局、民航城跟民路沿了城港街、陈平阳决定了有多大件十三七八的用。陈平局确定，罗贵爸爸的托马尔所在的团购部队九十七月八拿去。小李以爸爸的铁腕修车的东西，托马尔所在的团购部队十七月八落在的让队打部队出去捡了九十七八，这个给罗在有了忘给小李了，心情七八跑了，忙顿困死七个穷。
2: 对呢，陈平的小李跟着早的去了国外，什么之类。这次去的库兰给老在九十七平呢，中间一个亲不学不信心多，可以有在下。确信今年这边呢，美军提应该跟着提苏干一年困难日下。团结提库兰给九十七平，虽把也提做没多，但听这孙子库兰给团结提跟着早的去了国外的，阿将全没事，所以呀，农村亲不学谁。
1: 我呢，小脚前年了，拿了一千元糖，跟着吃过什么？是呢，天天吃饭去，大家吃白，刚硬吃了就是。俺做的所谓，这么年多，两天呢，免税药在开着吃不是？两天上多免税车的差出不吃不赢，一年免税药在那么些开车都没多，一年俺总原来给猪不要的，怎么猪不赢？天王给原来脱单白讲，说是吃过白，跟着的吃完银白，军事给跟着吃过美娘。
3: 原来了，吃白，趁着白讲，绝对喝白。地瓜地，地对谷地，地瓜是银白。啷个吃白？人不撑吗？马不赢不是。阿家黄了，地瓜大概难度，康大明白，没得卡高就穷明白是。天呐，让我来呀！拿了一千元白，让我来讲，穷鬼吃些，干轻而易不是。俺做地瓜地，啷个卡高呢？还讲马不的，过了俺认识。俺让我来才把钱给我呢，俺地瓜地内最集中肯定是呢，跟特金吃不赢。
1: 原来才把那让所有军政局战斗员们，将钱给摸了呀，那么干过了军政局战斗员。第二将钱给我们，可能你地沟铁哪里看不起宝马哪里带月饼，能给多干个小多，啥子才能摸着这个月事。第二可把你茶杯包东南国东安西银白，两大街的地沟都落个小嘴中年月薪，将钱们扛到了上学我们呢，除了团干一两年。
3: 任意一啷个的，免税啷个的，可能干一下。俺做人大，俺不来听个是，晓得了，就住的这个呢，准备也有了呀，听个月。第一个么，没得小事他们肯啥下。第二个孙子，俺让三路肯定去当兵呢。第二个么，没得大个哪里呀，下不赢。
1: 咸阳讲起个么，俺家黄了呢，去年准备用我是银币，第一个啷个没得交是干呗，任意了没得交是啥么种，大家年岁拉性格，头痛出入干预不了用哎，天天空中没把心上热死。
3: 俺那农村呢，看到种个人，没得小事，小脚俺们送上，俺俩下事俺们就。可是可能给没得下面味呢，之前呢下事的俺们了解，哎呢，俺爹下面这个了。
1: 让给是呢，小脚俺们没得下子干啥，俺俩下事俺们就收一百。
3: 当然是，当然是，没让给没得下面味呢，之前呢下事的俺们认识。天阳真本地，老多的月饼，帮大的行呢，俺俩呢，最多都免税吃我猪白，天热冬天看下面。
1: 一年呀，头多俺来了，哪里吃咸淡鱼的？第一季电价双脚切多，这那么些东都不切够吧？天天俺来公司托他们去跟着去。原来的一年，现季免税招那么干月饼，对俺来呢，钱都塞我堂干过前面。对面美军穷极，俺来呢，点必须送。对面一天呢，免税招那么香干的是。一年呀，大家几个，地道前面。接着俺来哪里吃鱼，天天跟着吃干事。
2: 追狼去，看好地，恁军呢，国家也给不行。 一年，咱这一年最团队，对面开起过七五十，咱们最低月薪多，年最好的点比稀松，哪里脱了呀？缺我七五十。
1: 讲起个毛汤，我来呢，免税那么高价，免税就那样看下天马松是我了，真不呢？美军了，天么你切着喂，切着月呗。 매수 랑고 타 링서 고 유금 테르 테즈 고베 가르직 마오 고르냥 디지기 매처 조시베 경고야 제제 종의 제스
2: 메시아디 신다 정마시 디야 람신 치주야기 케주 요시 감치니 갸비기네리 난츠 최바 머토베 중제 소시브지시
1: 디미군기 도난치라 쯔냐장 치웨 튼신신니 쇼조롱아마 아자 황라기 모다티 랑고르조서 모인베 쿠두샤베 테르 노웨 차 유에타메 스와티 인베 테르 황라기가 네즈르급 디구나 모다조세 티그리티 세부 민두베 렘뷰예유 티그리 머지베 쿠테다도 모다샤 초그리 삼중스 대외 개지와실라 네즈 디르하용 삼바 수레양모중 모랑기 모데티스 샤베 유신기 코다닥베 랑고르디 치그리 대외 첩지와서도
2: 莫这先不提的不莫然新疆的莫这单起泡沫土嘎有没有农民的康普因斯基许我也莫这的别的吃下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 项目上了呀，跟着没办呀，听他接不是？
1: 他听讲呢，小学期末送个人跟着月班，听他接不他？小叔叔跟着在卡座上面写个名帖，这个几多团？
0: 小学俺们立起开毛，跟着早月班登记了，加上决定的跟着家去有钱的想呢，差不多了三处。今年我来给美术院托单不打，将去给美美术院啷个了做啷个把挪威车穷啊接不是？加上对接个跟着中山个穷了呀。季节也是旧的，我了点个钱不是。
1: 旧的这个小脚，我们阿家黄垃圾，确实是公司搞清阿的器具，出个短门。前边的是不是这个？啷个在水里不谈，感觉哪点是水里不说？再说钱吧，路的全部短板。他了，许多我们搞阿东古的年数点个钱。年多年个了，到我结巴了。陈干呢，接着碰面，小李以小脚我们搞阿东家面，说明说你的公司器具谈。我来公司搞。我们就过去看你，江西的门公司过了，你就过去看主持局，点个钱。根据天津每年的节，老三就是天津的，那不算七八岁。陈家呢，就在那座街呢，店家给跟送点都当。陈老军现在呢，老那么久了，每卷从西北买着木头准备修新院。老鬼爸爸的闽南籍，就忙学习郑州药材形式。陕西的改为老鬼爸爸偏见呢，每卷几年个七八岁月。天王给每卷的称为最娘家。杨洋用个月，高跟陈老吉贴不掉了，你不贴完去我团结。前边呢，美军穷用为地沟难度，陈炸吉陈老西子贴不掉钱不值。陈炸切记，前边呢，他到美村的家谈，陈老西子吃炸着这样钱不值。接着不急，小李他我来劝你，空多钱。年多年俺来到九几百，才九一年，上海创业真的没办陈刚谈不。接着不急，空多差了钱呢，空不接着运用钱。他们接着拍片，忙顿休息点了，他手做最多。年多年个了，到我军里边了，民航民航陈干呢，确实我来了。陈真出过一个食堂呢，第二天年过托他们餐厅都东脚谈，我来第家托他们也都东脚。第二天美顺店家吃到了香料解决解决，陈真出过脚子，确实第二天通什么钱呢？狂门出去收送聚集钱。
3: 他到安州第三大安来去读书了呀，现在过了营养七个月。安州老少食堂免税直接，免税直接少了呀，最大的年糕大概七个月。开始除了清白的月饼呢，南山年数七个月。
0: 金刚了一年当间，是不是吃得不甜了？垂帘吃不厌。听这些创业的铁腕店家吃不甜了，金路的西进是吃不厌。
1: 年到年终了，阿家黄老个在那先把了。小李一接着点了牌牌，问该没准备忘记，看门听干了，真得给老大起居，继续吃不饮食。小李我那些呢，瞄着铁子没人把了，确定垃圾，根据公司我了黄垃了，全国过吃你说垃圾怎么可是吃不他？俺家黄垃圾，根据公司的出轨日记，从来开往能修一个改变，铁结束，根据公司设计今日解决空度前的小李他我了，将这个木件送来。好人提得起，前干年十几千级，阎王桥孙辈卡叔叔的，家在有句看个单，家在住，家在俺姐的，年前改白，对不对？年多年住了，到年不了，上海中介民航区的，接着不的，都在西送。小李一根据公司的国企居住上怎么公司起就一码事？小李一替阿家黄老单，他们就改白公司怎么事？美军提很多 랑골 신라야 최근 수요일에 코다 신라야 군습 지구 도스.
4: 네 드네 튠돔 군습 가주 지금이 지 가세시 게메. 두절이야 데나 비지 티 숨주 연유지 군습 지구 요사지샤. 다 로발이야 빈자리야 강다르 소수 탑시 당주샤.
1: 小李 급대로 코랑기 쿠리 소주 칸시 제네 교수 세바이 급대로 코랑기 소주 측엔데 제네 군습 커습 라이용 냠 타라 방다 공제 매배 왕기 커습디 레모도
4: 뇌 주르베 방다 유 이내 로제디 지리 태차자 총강 칸기 이미 최토함도 뇌 팀즈바야 뇌 주르베 방다 덴비 이내 팀즈베 디 펜토야 요 마리스기
1: 샤오리 릉이기 넘신티 미신라 코건 로스시 테베 저와유 디게기 로제 주르세바디 뜻된도 카블레 통어도 릉이라 니가 하장 침 수이 독베 가주 단두기 자주 유제기 탈 릉이기 주제 년베 겐케르 그 도스
5: 교대디 나라 샤오리게 랑명앙라 로규 박박이 로제 주르수 제버기네 신진기 체버법에 맞제 망된 근섭 이내의 망보지 제거 중을 오나 장잠게 팀게 토르 로그 바바그 록제 줄소 체나 팀루그 겐지 카르레지 길구구이나 맞을 중국 미만 로진 팀리 루링기 겐예 치모와 시자 요라기 세제르지 세나
4: 두디나 양안즈 당도 디트 만두 그섭 제과시 통시 겐주 공시 중국 카섭 제차르 질리아 콘즈 카구 겐지 시르순 중국 카섭 제국고시 조신신의 겐주 공시 첩지 겐제 나리아 겐주 공시 대비 응 디나리아 샤올리예 제괴베 겐섭 양수여시 겐섭디 코나겐 괴네시나 만두 카섭 보친지시 만두 겐트비 타동 간냐냐 제시 단도 응제 조바 라소비 신진 제바양 케시 디 팀루게 시진사티 메스니 제팀디시 디나리아 디게게 주소 체제 메균 튼제 수업시 양 팀레 게베 체리아 레메나 미테야 디딘게 신진 체버 조주스 코요지 게시 니즈 탑쳔보 유나 니드 니소게 체리아 레미요지 딘데나 란제게 니팀 시수 레즈 원키 메디쇼르타 미나 시미 소리 디미 주노 토나 탑쳔 수리나 니팀게 겐트다데 동야게 닝게요지
5: 레세 겐셔라라 도지 지슈고니 다 쵸든 디낭라 Shunjurungyama aja huanglaagi mojaddi dengegi joksala masyakbata shujurchima jangche kemyu mesuyo langurki denja dhulam kakur. Yine, timgane aja huanglaagi timgi genji kirmegubata jangche kemyu genji kirgubay timda jesho. Nige, dhulamle geje mojashyakwa chikbash. Ona, timje le kebar yudun karjeji yina. Anzu mutu genshilaagi sejila senang.
4: Di nali ya ngui lege nedun kashdu, tangpa di mesun ge shakun gom tishi, go di namju yu na chiya yo mari. Di ne zhong che chogu mari, dan yu ne kesi mesurwe nizu zhung na dabdu mesur goya dan zada takju chi goya dan nganzu lamsin duzu kanjo jeje, go di che toba jeje mesur moda di ne ya dangu shi. Ni ne tanda koda jige mesur shakun gomu nari li ya di gege moda ji kakab dan di ya ngui lege lamsin matong wada par botu yo mari, di ya nuzi jikshi. 팀간에 디 겐디 자자 주체그리스 제브리 디 참부리 디미 팀간에 교도 리스 나리아 뇌레리아 겐디 덴베시브피 제드 팀진 전국 된제 지다 런진게 네드이나 뇌레리아 차답 칸데스 주미소 도나마 중에 네드리리아 전국 된어시 덴데스 중나 레디 디트리아 고근그 뉴브지 중제 레디 디 중줄 피제 도주 치드게 뉴바 케지지 통시
5: 러슬 다 렌제기 이내레 세부킨송아 다 팅산 총결의 총세 카사카라 민망부지게 아니 로규 박바 배주 동거 다 이내레 로규 박바기 치중의 시제 대야 쯔제 치중 나죠 만저 랑게 대바 따르제 박바 충중의 쯔제 체외의 록제잖아 닌가 침보 유배 맞제 직제나 팀기 겐지 이내레 치르고야기 닌가 유배디 아니 신도 나로스 주주니 오야 스모 렌제 다제는 팅디디 제 수잠 다가시기 렌제네 대외 망외 팀루기 시지 진도 유나 주리 진디기 팀루 주시 주제 견도 나로나 렌제 주된 자고 제스 제용

0: 토르탄 체링 오장제도 교류베 레실라다르 체바티 코리온 제수 치바탄튼 마조라 벤주르키 펜제게 야부초메 고로 조용기 표준 공전 당연 리우유 홍키 로순주 이나 응사드의 체리 대비 라제가르 용교로 배급 제디 마조 초보 차교로 튕겐자르메 고로 실루니도 니서루르 개용기 표준 진제 로부초베 제고 중진 표준 로브진 토 초베 고로 동 총계리 기미드 진유 로브지 네도 면주 티에 캡디 휴전 당의 고로 너리 서구의 도신수 매도 제비 비면 진변기 개원 송접 레드윈 서지 족춘 회중기 비면 진변 카지 튕베 고로
1: 스몰 힌게 공감사
2: 공감사
1: 디카르 표게 송아 칠음기 힌게네 팅디 편종 선균염자 스바 그 수슈
2: 드리니 피드 개베 체시에 타 진도 구베 체정아 서비 마시 심만낭 튕시르 남 스로다
0: 토르탄 체링 원장 진도 교류베 레시 디웨 쿠이키 감동소 제신라 제부 마부 미니 사드웨 긴감기 넘버 삼부시 괴 시
3: 라세 치조 링키 신조 쿠 탕버 타니바 주케 감도 마부 토 제부 키네 유바 타
4: 다토토 데 수숍 뚜티트노 안데
3: 레튠바 덴다르키 윤준 티르 바르갸 신도 콘츠 웨니 시나 컴부티다니 콘츠 비준레 토베 춤제 시지
5: 왜 사바다 되다 됐으면 이해 안 되나? 달로 숨들락스는데 네 미 가시는 신나야 또 부글에서 못 사주고 너니 이나나 가서 신 시간직을 야 제부 숨세 희세 되면 달로 망아 죽직 중이 가시려 니슈다라는 저다는
6: 단단히 세배길라 신도디
5: 단히 세빌로 튜버 버스나 대망조 가시가 세서 지디월라 튜머 데스 그 지그지그 게임시오 데득스 데스
6: 어 좋디 좀이 내래 다 세나 가부스도
5: 심나는 건 레우 레우 사야도 가서 심으시나 정말로
3: 디게 자지 신남 정화 된부 주니 제부 민바 티토니 통미 신딤라 최감 팁도 봐 중요베지 하서 총키나 지주게 투진라 제치모와 지린주가르키 생유키 감동디지니 창고 타 天国 연료부 침부 电源라 기산 하천키 교부유 푸니시나 提다라 边秋키 편재경 침부 电源지 송부지 시우权 曾经유류 겸부 타 토탄别 감동 提다기 春年 지신 贤 기산 群와 통유부지 七九零期 星座区 唐不坦一别 남창기 경구와 陈春两期 지신 提다 기산 群와 提托年 年底 四九零수 침부 提春기유지 송부지 하세 루지 컴부티다 타다 민부추미바타 로게냐소 신조쿠 추비 컴부창마 민신이베시 감동데 티로치리 치미네야 리딩게 감동 망치와 컴부 민신이베시
7: 가딩암스야 포준도 아무지 세세다 바다데 또 세니 마랍다 세타네라 테난데나라 나무타리 로진 디니 타티니 샤타디
3: 로리게 가촐 창미 모동 랭윈 신도
8: 컴퓨터기 대딩 건도 말까? 치치당 또다 겸이 좀 이 닌다 셰다 상나 요그러면 어 로친나 닌도 닌다 친도서 나 요그러면 제가 가면 또 소선서 세세 날이 거나 고민 내서 나 년은 니도 좀 말이 생각 가버려 지지
3: 튜통 로치나 레튠 버츠 다균 십사 집에 그 로르 탄칭지 긴컴 주경라 춤제 상부터 바만세 마운바 콘츠 무튜티 베터 루미 체네 신외 추당의 송교 년대치 균비시 통총기계 루지탄칭지 군동비 슝내 칸기라 제바 튠줍기 러시즘 기대당의규 탄다 감동창말 제부미이와 타 안추디퀴니 얌조용수규세 릉부케칭시 인배 列치 감동티다키 개콩모장前途규我们세 망초기용법 판류용규를 군디팀이리지 송이베지
1: 사토르체디규니 레라부시마이야 류윤홍키 로숨주지 모제최카나 사토르 주마주드바타 치사르수빈소 모제탄싱제라 제부다투바체바마세 콘탄세리심주초베 싱조바 니지탄라 최카나 모제디부스치다 러유베시
9: 페랑경정싱조세리칸 모제소이최다비둔딩시 류윤홍키 주티체베 주마주최카나 러리총유 Pertu Mishine Sishin Nyunyun Yimbatang, Netan Chui Tunbub, Gensung Chi Guibie, Cixin Tie, Tepsi Xinta Chui Guixin, Moxin Minna, Chamtang Tan, Chisile Mibie, Liu Yuhong Ki, Sacha Gatte Tien Tita Hi, Dintu, Ngobze Dipsu Chi Gyur, Lo Sum Chulha, Bezun Chi Yu. Peran Gyunjong, Xingzhu Cili Kang, Ngobze Ximju Soyi, Ximju Ban, Liu Yuhong Ki, Sami Dipsur, Sakung Ki, Cega Mibie, Chamtang Tan, Chisile Yang, Dipsu Tugui Yu. 天然内部女子朋友为这部部个样四句叠出来六百元接送费 ཁྱི

아제 세난다 데 감동시도 감동디 임바샤샤 오늘 너무 빼서 사부시도 와야 감동디는 지게 돈에 다우수 슈고월이 다야 담비고 내시에나 컴보 칼라 신부 메도 밀 제브사 셔발 단도 지게 히는 오늘야 메도 기비교 셰유기리 스마링게 뒤즈이 휴는 인치 안주 지리나롤 테제 신나 망부터 저야지 시가 패쇼

0: 当最团结精灵的行吧恰恰呢基本上去行呢在几个头年行呢公共厕所是修的了你呢浪口角色几个头年行呢停车场修的吧蓝索北门西直接仓木楼恰仓木修不去多了虽然跟他的选手仓木楼俩得不先不准下今天就连续俩引起团结精灵的楼俩云中俩用着起来配修스마링게 샴기 퇴즈난 공기 버시탄 저와 유베 지게 민치 칼 럽저스난도
1: 지지 강람 등산 부도
2: 지지 강람 등산 부도
1: 도야 타이제
2: 도야 타이제
1: 텅신 송수
2: 藤心松树
1: 拉刺沙棘拉刺沙棘
2: 拉刺沙棘
1: 假巴杨树
2: 假巴杨树
1: 康东桃树
2: 康东桃树
1: 修刺梅果
2: 修刺梅果
1: 拥吗竹子
2: 拥吗竹子
1: 假斜灭多玫瑰
2: 假斜灭多玫瑰
1: 七星桦木
2: 七星桦木
0: 斯莫林给特林基来在南城这边南屯仓木楼配新品，俺那时候前面来在南杨家县哟。

0: 偏不远，有人用了小学右边，小学比起来更连远。可把人家来我也估计，初松姑姑，姑初松三年，那是杨成南富康面看起年头不三百卡住，青皮汤那年地汤地年，是个是鲁木齐地块卡住，青皮汤那年面在重康，那个重点连通去，管不南那个六穷汤不要卡住，青皮汤那年面在重康。
1: 야 자기사
2: 자들에 돌도 주게
3: 자기 스스게가 개요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리파디 배지스탄다 디나기 줍스존이 영중의 멘스리 제장 자리에 된 직민들아
4: 자나고 야구치 체위
5: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지단의 지거리 또 세감 줍장지 포보다 수수자 멍구연은 취지 딜의 링즈지 포보다 아니 수수단은 수야 부지 링기
2: 자야 오시차샤 도시에 초코샤라
3: 니랑 대주다야디 한리방기 텐세사르디르다 치로레야 니메오레야 마모시시지다 남보레야 나쁘빵보 야부시여레
2: 한리방디 오네야오도
3: 한리방 금중땡기 아마라기 파르디 문지 야부시나로나
0: 타스 원조 총대 창구장 한리방 총강 품세캉 럼수 미주 삼배워 한리방 총강 링고 샬람키 게크블록체 카츠 한리방 총강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당외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습토 사퇴 넘시키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고키 뉴부양 챔부디 유베 나공 당 니콘 커디 켜양 삼부유 리지바 云点冲过所起的群羊参不远，体外泥过塘龙过，悄悄阳光突来，苏波群起苏切列不行温头白马切，我东阳干不行温头，起了竹地，我一爬出泥过七块当不囊塘，
6: 我一爬出一地切过，天气给解决过了，你的工作可不省劲，我一爬出背来多白几坎，养了我一爬出真走吧，长江下不挪不松竹那一百里月白，铺面对东西扛对都天桥。看到天气的解决过了，我的工作可别心急。落叶爬竹，背来对半鸡汤。落叶爬竹，真走吧。茶间写不弄不松竹拉鸡，百里月白。铺面对东西，娘都陪酒饮。长波拉菜系月白，我拉林拉，我拉陪酒饮。
7: 亚米金边，那空地不买不汤，那空卡吧，那去养死对吧？过哪？古鱼壳，六七年头，六七斤斤节目都不少的，也免你去囤些，要不青皮糖都撇糖。
0: 青皮糖给囤些，青皮路呢，价格比青蛙垃圾有别，也免拿出去洗洗。最新给邻居来住别，明确的，我推给冷脚头冷结果呢，明确那公给稍微给多了，明确给巨人狼，可别没过糖，那公老婆都没别他呢，小军刚也没把眼泪上头。
8: 运动也免你热糖，天外人心气也免你了，偏不远。有人用了小学右边，小学比起来更连远。可把人家来我也估计，初松姑姑，姑初松三年，那是杨成南富康面看起年头不三百卡住，青皮汤那年地汤地年，是个是鲁木齐地块卡住，青皮汤那年面在重康，那个重点连通去，管不南那个六穷汤不要卡住，青皮汤那年面在重康。
9: 你店家执照不安逸，苍茫人群挤不出个，吹打给西西卡机乐观。吃不饱桌前的天天吃这个汤，民族国家主要没有买的，炖了空军是多，吃又吃个着。
10: 姑的，俺是爹爹也没多，没在那儿着。
9: 给了，他给俺做看过电脑了吗？爹呀，卡着。
10: 那么新闻大电影呢？天天查查朋友的下，看过的潮州哪里有不得？小妮养三个月子，日日天养的，人家请不起啥药的。
9: 这钱呢，俺就看电脑电的用满呗。
10: 用满的，日日呢潮州哪有个月子，查家的婆不得，看家学少给点钱钱听个药的，很多简单保健的读书这边去了听个的，日日听别个去了的你们都听不得。有手切话，腿脚痛都难落了，日久不进，吃了的也多，有这个月子，厕所又难打，面交总准了，男子轻不成事。可是日久听不赢了，看我的，开这个店。

마시 샤미 충중기 템보르니 저주라이키 도고르 체조의 체제도 임메 왜냐 김제 사바 교지 공기 정보를 주베나 콘라 게지 사바식 퍼버시 탈루 야카르 게베 추가 랭웬디 주 수보 마시 추가 겐초타 개발의 대자 매나야 당다 치바 짜자 제시 인투 섬규 체조 제목하는 게 로니기 콘라 장예기 창세라타 우르수 샤르조 서구의 도 개베 총우에 추가 랭웬 대조 터리는 대로 포르 용와타 저주라기 총재 능토 내집시 대야 기베 그 첸텐시라 쳔나 세리 표숨 소바 그 유티니 자게 안 탐부티시 저주라기 총재 능키 녀종 타 샤미 타니 추가 랭웬키 세기 타가 타 신도 참부 원자 추가 랭웬 초 로고 총신 보존 체부 유 조보로 치도로 치디수야 타고르기 내주라 도난 자교로 회의미치 요제기 추계 빼먹다니 사전디 조제린 초도 추로바티 제라 콘츠 저니기 체가외 추계 빼메 로마티 왕드나 김제 초타 젠도리 체구기 대다라 인야 추가 랭원츠 다투 타주의 자차비 투수 카르손 참외투 최조 역시 대다랑아 저 조라기 증비 난투 자되바 사바 르베신 치만투 조시 유티 갸르무 가르무 팅제타 뎀주 세자 게마 동마라 자가 추르제 참마 네디 덴되바라 큐르히 김제 팔라 편준 네버게리 미지바티니 디게 자드윈티시 당 통마라 조조라키 추가 랭은 그들 리민라 나와 대장 총매 원견디루 미티베 마와 초베나 정부티다 랑게키 정부 당부 송급 소자시 이바타 콜레 용기 동네 예외 우리기 제시 인바 하고 유시 타자 샤미 충중기 윤부 비바피 조조라기 티웨 토고 차세 된다지 유티 추가 랭웬기 고자타 창로 내주 신도로 그기 티니 조조라기 샤미 소주 표비 니레레가라 큐르 유시 바오시에 초이 튜모마인 베 지조 쿠르요 텐다라 저 조라 대비 송제바 삼바타 체답 추가 랭원츠 우한디니 중국 호조 님의 기베 서지티를 지디 소와 계도가 중시 사전디니 코조로 쯔나 네급점 대비 신윤디 멤버라 김시 사바시토 교류해 우한기 지능원주 최책동 갸다 니슈 셈베 담제 코류 최토 믹세기 신동시 유바티 내들의 초와 개행기 체조 남라 대대한 김시식 고된 체휴 대야 담제 믹세 서유타 렌실 체외 차진 왕기 신동 폐모치 규매 추유기 진바타 자와라 창문기 토제라 전진 내부 총휴 대주의 최내 망치와 남대기 예덕 후주의 동진도 교류가 원자 가제 코스의 투업에 신진 용시의 시기 각기 티리의 남바르 계디 자와 담진 난도 댐보로 총내 추난토 게르르 등 투기회 조롱 슈바니 슈롱 동진 준신 콘수 도신 대토제라 미니 슈쟁은

잠신. 졸롱 슈바니 트렌잠 레시르 체외 쿠류라 메베 교시 참에 서기트 계자 연구로 참부유 대단아 슝도 봄버자 유바타 얘가 야르싱 유베 동고도 진 제외나 제몬녀부 돌수 입식 공연고 마세 졸롱 슈고 테조로 지차라 상사라 족제 우람 자와 유튜 자와 티다 규티 티 추나니 초주 강마마 도련 차조로 토바치 야메 직체나 대 루이 믹세 데바 강식 타도 추탄 저와 텀섭 유바나 대치르 테조로 담게 슈롱 슈버 시에베 명년부 대답식 토바 이시치 디게 게지치우 졸루 슈링 대견네 타바라 롱업주 잠기 신루신 테나 졸루 슈버 동차마 원념도 개발레 자와 초르 초베 나체 모사르 젠시 초비 Chari namki, dongbu tuyumbu zhulung shulin ti ngayn susa xie ta nye yue cha se denja che yue neme kuyu shi la zigi yue. Kan yi sina, diru lo me sungyeb yue be, kwanzu shulin kuyu tu ku simi ra nye nye de ti. Chiru ki jesun gebdu gyur cho. Zhulung shubie zawe nian di chukyun tiedu dawa ta. Nyeri namkya tsuju pizum tsobie chunan tu ludub gyeshi yu. Gabri chukara yara tuyane, chungun su dir dugan tsu yijo pewa rachi. Sokja didaki nyamshib yu tu. Zhulung shulin ti tiwe kyeju denpa xie ta cerdu denpa xie tu kyuru yue. Minam ki cumbur giewe zhulung shubu ti da gimyun ce daburu zi ne damre gingam jilin zuk di chunang ki junpa ti da la songyab che xie yue. Teya, niwe wo tu ngo xin towe zhulung shubu ti zhang mambu 我听的 从文书 一度往后边 这么拿错 查清楚 杨贵 米塔 秋 那车 车 娘姐 西旅娘内 车子 苦用地如 提到偏尊 达到他 松劫起立 切心起

티리니 제보 캬노바 토베 니무시 임바자 지나 예네 니마 노브레레 슈징 슈게 니웨티 동후 체웨 원수 최게 최바 용수 갸비 갸마 긍진키 총게리기 가젠디 젠종 이도마티 냠손 요시게 칸다라 판조총 집에 메타 장가라 쇼교라 젠신베 체리라 소바 미리 탄정중 감냠도 시드이 냠네기 나바사부티 동호 츠위 르브리 응메 최토 심싱 직도 제이 뎅근 튜지수 튜제 소나 우한도 로 용와타 상류 군두기 초에 튜엔토 체리 체시 우한기 노트가 위수 내비 부호 담르티 총기르기 디웨이 쿠이타 타니웨 총기 시보로 담르케비 유비 타르게타 정중 캄기 모차라 직자르도 세신 총기르기 이브리타 담르니 직도 제니 갸균 지칭 나동 갸다 응업중 어줄하 셈비 총덥기 님규르 믹세 디엔비 담르링 식 초비 로레 군카라 체리 티라모보 터리네디르 포용디 총게레타 탕슈원 젠잠주 차비 후허 담라라 군남낭키 심세 최신게 팅지 쇼나 근리남 디룽외라 립싱 참단타 나담낭 초신비 류년 소차타 부진기 부주 나초바 대단히 팅지 쇼나 근진기 심세 가슈티시

부진 충충라 가오베 치부초로 츠나 샤호담 레지링키 징부니 관츠 기베 제르 이시 담레 추에기 부신 도냥니 코베 총초시 미만부에 마시베시니 키랑기 통오베 류봉 차신 링라 칸도 짜오베 도냥니 세속이 체 탄주들레바시시 도냥키 메제낭기 투조에 가지고 괜한 상마 추낭 계기 탄다 도냥 부촌디 코베 심세 야원 정초라 디르신 유에징 Kobe, seri shi nyeba che ne, lu shu sok jo chi kui.

타자 관저의 최소야 탑람 신식의 토네 무튜 균장식이 시베 캄체메 난토 기도기 베바르 시엠베 깽외 유도죠 타마 냠구도 조시 원야 최소 창미 디가라 냠좀 좋아래 최소 비균코로 춤을 귀시 냉이시

담제 난키 속자 초중 제제라 장랑기 촌에 지다지 우한 샤르초기 지주 담라라 출내 무슨 식디 데니 주보르시 테 라보 통제티 니제 뉴체 워게 체진히 샤세 임비 주보르키 통가라타 도냥 부주 소소니 티링키 세수 쥐시히 그 세리 탐보르 쥐디 대자 서구도 케르조 테네 심세 이 쯤씩 롱 쥐치

그 라베 세리 오르게 치바자마세 셴야 초부르기 류보로 믹세기 겐젠 류바시디엔 대야 초부르기 초원에 소노 당의 심바식 렘피둡덥 그 미기 통덥 메베 소노티 초근에 옵디 추딩도 케르네 추나토 옥징옥 제교로 각대 체급시 Chuburuki, Jumara Tembatha, Ulam Puku Juni, Kau Yara Mubatha. Tene, Kau Ti, Shokshupta, Chugo Paraki, Pardon Kutoboro, Nyatsa Chechi. Tene, Kui Chuting Subsara Zugupki, Sulun Tsunu Taboro, Kuri. Sulun Tsunu Nang, Sulungi Kimchi. Te, Chuting Tu, Nesowara, Logi. Wenya, chubur di la tadun dune tsambashik nye me bacha.

0: 로더라 투제 촌남 내부 지역에 투제 급수 초시 참견의 포로 용어에 투제 전부 최장만부 게리치오 뒤로 절기해 제주남니 상근의 고르토 쪽진 동주로 가오에 대 신동 전부 소견타 니리라 카세 진토메 왠야 줄리에 니제시 대게 테르딘 줄린 대쿠토 닥토 미나 믹세 진시 그게 치부차히 장적한 최년다라 대구는 고린 제디 코리오 장마로 소바타 존노 슈베 링테라 도르규 미용웨 게렌치 시 대외 제주 촌이 미판조 촌 제바라 고맙소 교름에 맞자 속자 초기 님주라 데니 데루 답자타 니리 지신 미직제 와라 시드윈냠네강 초신 게리츠우 테라 랑랑기 깽감응에서 튜모모니 맛이 초록시 사수의 튜스 치르스의 초월 침배 겸어근리 남기야 직주신 창도로 원지 센주의 겸어태야 게리츠우이 닌지기 내가 죽지디 쇼크장리의 치료토 세초월 침 튜티에체나 나제기 큰인수 체리초 레지지리 침배 모자르 김남바신과 게르치우 쿤디야 쇼니 세르바타 슈게 첨진키 니모타 공메 튠삼 진삼 테라 빵부 체시치
1: 테네 무튜도 커인수 딩미 더십 제베 톱자신 강양 시도마 중외 디무론 대신 신식 초수 포르치
2: 对天气没西北美容物理财嘛母体呢英文中国女主角吧肩部学主义菜当人别女主男的对当了偏不切这个我们咋我们今天给你学主君说这些你嘛我从家的你自己的苏布尔中大那亚的呢 하장게 개첨부 시리즈 사파르도 런잉게 수구에 내줄 때네 정답나야 되네 대회견에 개첨부 시리즈
3: 현재 루트 샌디기체도 루정나와 펩쇼
4: 루탕춘배 세주니 대탕기 개랭잉
5: 바람주 뒤도네 아니 세다 꿈 별놈들이 아니 차다 처음부터 대야디 저도 대처부 신지를 해야
4: 기라 고양배 생각미 대단기 중지이
5: 달롱아 다 뭐 제주 대니 내서 생감 고양보 바 양보 자기 대처부 신지를 해야
6: 누가 대보지는 선배면서 기부도
7: 선배 기부잖아 저와 가르 제비네 림주 용기
8: 사연나다 동해나다 도해나다 차를 못 제대로 같이 쉬어줘야 해야
4: 대화 마주 给我素养美

0: 야, 도도, 등기 갑자기 그때 민우이 다 자야지 이샤. 등기 미디 진대 당야디, 뭐 이런가 요만 줘. 야야, 같이 내인 봐.
1: 미디 우이 밖에 가시는 마도, 미디 정 우이 안 먹다.
2: 爹娘一位。哟，爹没着。我那爹没着。哦。嗯，我得给说这个得下手，一个想他这。这拉拉比那个你里要做嘛吧？爹那天真的做安哟。呀，我知道，我知道，这可以有嘛事。
0: 牛吃惨了。嗯，喂，你在哪儿偷馒头了？豆豆，豆豆，豆豆。嗯，咱大连这几不是些？那给女工连个是些？嗯，
2: 穷归穷啊，
0: 豆豆。 当个你主，电视上电视边呢，米罗里你好有嘛这？
2: 找找
0: 找找，行。

0: 빨라. 그래 제조.
1: 용아. 센슈고에 안가 살라고. 두서 접제. 맞뉴드.
0: 하고스.
1: 장충규. 네 지간도 쓰니다. 네 장가 숨표비나 장남산이 구주세. 쟁두게. 어야. 뉴드.
0: 빨라. 기라인가스 공연수.
1: 야야.

0: 빨라. 나는 십시 좋아줘.
1: 같이.
0: 디. 럽유 누구지?
1: 럽유 누구스 같이 그래. 아.
0: 빨라. 내 그냥 저 세죠. 럽유 누구스 야디 사다기 누구 사버지.
1: 알레.
0: 빨라. 나랑 저 최고 수를 땡제. 로단 토요지. 디팅 의 운영 매베 럽지 사도 있으리라. 미리 디기 중요하게 찾아시다라.
1: 이랑다 저와크리오레
0: 저와이드요 나다리게나 로용아트조 럽규니 공심주다 서비스하디니
1: 상가치인세
0: 바레 심주치규
1: 시디레 러브유 니라치우 심주 사비치바 로스다우스다
0: 고지
1: 가즈고레
0: 뇽슈레 저와카세 고치리
1: 제자 지부 하셰디 가와세가 좀레 아
0: 你都真落着李斌个巴拉，兵呢装备新就看个云南上班去啊？敌人个你突出，空格通道，我兵呢装备怕晓得，那军队工难不着过了，给家武器为送给。李建国是几位？巴拉，今天是我进几位？
1: 我新余，李建国给咱拿好等着呗。
0: 那我们等下开车呗，去哪个俺同住那边么多？没事哪个俺就拿钱自己。
1: 好嘞，你先打给让军团见自己呢，不要地铁了。
0: 巴拉，当我群居民子，团大开机，我来打去吧。我屋内老表牛空了，心就沉得远。快接受，内桥门都给。内桥门都。
1: 上内桥内马小内，生意阿做，生意做吧，这个是个小，这个是个局面。 수수담고치 섬쇼시 간다 공부를 심표제 가래 집주르다 신송해
0: 마용미 생이 대회 종지로 조유
1: 종능송해 되오 대회 종지 중에는 예치니 핑지에 키스 마치시
0: 빨라 시에다음부터 강우 고르면 송다 기란게 아 공신 능유유배 내 용서다 담고 폭성으로 공신 능유유배
1: 용서다 폭성 담고서 갈수래 안성으로 준도 수주도 제녀오래 잠은 수수 뒤주래 내랑 생리 소바 주세디 소스 부성라 당과 칠주유
0: 내 당과 가르침을 기란게 춘지나 먹어 기란게 나 구질이 공부도 해 즈벨 기란게 미신 달고 받다나 나 당나 먹어 기란을 심수 된대 윤나 탑시 단제 생리 초보 강에 내려 줘도 나
1: 흥 내가 싫어 된다디 당과 제 왕제 와 말이 다리 된다디 나를 다 지기

0: 不，老公这是卡拉斯自己啊。不，卡巴马西亚，他卡拉因的。 고지고지 칼라디니라 소다 드드 아메 카바제
1: 오믈레츠 찌추다
2: 가나야 샤마스도
3: 추구르 샴즈 체차나 타마라 로글람 조웨교
0: 고지고지 다오디 지다 숄지레 데민도 엔 숄지 디지 사다 아메 카바야
1: 다 카바 추지야다 엔게 자진추
0: 다 카바 추키신 솜라 난레다 갈라 칼니엠지 아메 카바제
2: 제제제 부다 아메 칼니시 다 쪼쪼쪼
3: 카바르 규메 데모이 푸즈르 메지 쯔츠낭

0: 근데도 라나 섬지 가르쇼 가리 니즈 가르도
1: 윤호신 불리라 장부신어 기나저 동화 숨게 남자데 마할레 모소
2: 기스티 가르스요레
3: 장게 나주데 대제 소소 섬지 십지 쉬다 용도베
1: 윤호신 부장라 가면 장부신 지그베
3: 인지 잡고 시작이다 쉬다
1: 키나즈 심주 사비가 탐름 내튼도 내냠 뇽다 챤나 키나즈 동화 숨게 남자디 리주 비용스 마지
4: 장게 십지 챤 뇽도에 심주 사비가 탐름 내튼도 야나 자꾸 그룹 줄 내튼도
2: 장보 샤사스 좋아 비디에 장게 맞지 탐랑 내튼도 쓰가지 다지디 현안에 보샤사
1: 제장 좀 봐 디 나즈 쪽베 로망 부가레기 위치 부르다 장게 다가스케 측지게 야구 총민도 남다 나즈 로망 부가레기 부디 동바 마시베 딘제시나 하르송 차타면도 왜
5: 제자 링지에 로시에나르 케와 망고 시가 피피 딘제 소녀 미과
2: 장게 측지게 만절이 아가 지단 지민도 시기요나 장라 자와 지기 최대 정시 시도 봐 두시 장게 정시디 만점이 시대로 치 기스 미디에메나 장게 생리러 주구슈요 말라 센디스 가르지메 싱메 베다레
1: 녜슈고야 참슈비 계승에게 적기나도 돌마테나 은가 계슈야메
2: 휴전심을리라 공기장 된지시베 미리 녜두스티나 장롬치 차샤
0: 린지에 먼저 단다 직승 토알라 조린치요리 계지 가르유네 태가슈
3: 태가슈다 계승 말이
1: 레스 제능아 태가슈인다 럽균유군게 로단야디 갸조된구시 이내 캐나즈 직제디게 갸종외고 코르요라 공부시민도 갸즈나로로 키데베 외보다 깅외 망부이와 한나즈 켄세지 계세 캐나즈 옆제디게 갸즈나 초데 제비나 데데 키데베 외보다 깅외도 좀 초라든지 지게로 내주 디리 망부 좀 보시 이내 캐나즈 내주 디리를 유톱다 촉동 남이도 딘데 인자 캐나즈 동화 숨게 숙제마도 심주 남아두시 나 슈사
2: 장기 시대 보샤사 저기 장기 시대 대조 내도 제 개마대 마정 왔으니 잡고 비숙제대라 저제 항사 제샤이
1: 제는 현재 잡고 지도 야종의 고려는 시 수입에
2: 답대비 마저 살튼베 제습 시송 야종의 럽중기 비입스
1: 제습 시송에
2: 어
1: 제는 현재 비입대 야조 등의 길베 장군다 예조 심야가 차베 고기 수입 삼담베 ये निमसि गुरुन बुचेबी ग्याजु दिंगलो केनी नमिना सो योजी केसे केना जो योबजे दिगे गे ग्याजु दिंग छोटे छेबी न गुरुन बु कोर्क्यो छेतो माशी
0: दिदे मारबे जिए जिगजे देन छाउजे नि शुंगले खान ला दोस देगा जो
3: लिस जे दोस देगा जो या शुदा
0: जो
2: 小爷上课这个准备吧朱瑞朱瑞他的林杰个谢不得做你还准备给他贵啊林杰谢不得做你还听个三当女三当女月好前的华月当当俺做吃的看呢心就起被去什么送子啊
3: 제자장, 니랑 다 계시 호시해보기 니 중요한 것이다 장물 내가 치시
0: 링제 저긴 주주에게 랑랑 넘겨 야우대면서 니 첩제제 증마사를 보인다 이내 럽규 뉴공기 남장 속중디 주제 로니 침부지 매번에 유배 파도 단대 시균 딘제 차우지 최대 한기 레미 창매 수수 부근응신 제균치고 여지 랑게 커르커도 딘제시에자 아 군주 당리 지류 각지 열다 디테일라 랑게 삼시 지로
1: 레스 오리라 체리 승이디 자외 넘겨 가려서나 이제 외도 된 줄고지 나 대균에 커르커도 제 케빈이 무시라 시에싱매 미신다게 내가 지난 너무 신신도 뭐가 제일 제제 약외 여럽 시에싱매
0: 게치에비니 케빈이 시에올다 도시 林杰，让帕罗杰，杰西达， rangi chwe shi tige lik zhi zhi qie nga jik dien da, a jang jia xib zhe cheng shi tige mo chen da zhi ba ngan zui chui du zhi qigin cho bwen nang li nye lo su jige wa yong du
1: Les Ou li la nga jian nang li yong jie nge bar du lup yung nu gong xim zhu qie to guo yu ti tun da la nge lu tong mang bu qie bi yi qie zang e tam a kyu ba yuk shi gmin la kui kui shum zhuwe qie sing ma shi
0: Yashu.
5: Yuan Zhao Shenbei Li La, Ming Xiu Shenbei Nei Wen Zhao Qie Bei Ding Xue Shi, Ge Lang Ge Tu Yu Song Gu Du, Nie De Qi Yu.
0: Oh, Zhe, Ding Xue. Jia Cui, Su Hui Zhi Bei, Bun Ran Bu Zhi Ba.
3: Le Yin, Yuan Zhao Shenbei Li La, Kang Sa,
0: Kang Sa, Kang Sa.
5: Di Ding Xue Jie Xi Shi.
0: Oh, Yao Du. Oh, Zhe, Cang Xun Du Zhe, Yan Wo Zhi Xie Hu. Mo Ran, Le Jun Nu Gong Nam Zhang Su Qiong Ge Kuang Ming, Ye Du Du Zhe.
3: Ting Jing Wang Xian Qiu.
0: Oh, Kwani, Enkelai lo jingi, Pui Jun lo mo zhi. Lin Jie Zi.
3: Wan Xia Da Gao Qiong.
1: Lin Jie Si Yu.
3: Ding Xian Si Yu.
0: Jie Na.
1: Oh, Da Jie Na Ou Li La. Ding Jie Si Na, Jie Na Chia Lian Na Xin Ga Ba Lu Yin.
0: Yong A. Ka Ba Jiu Xiu A.
1: Liz.
5: Lin Jie, Ran Ke Ge Du Ca La. Ngan Zui Zui Da Kan Lu Yong Di Tang Ku Ra. Cang Ma Kai Yang Gu Su. Gu Jie Si Da Qie Ga Wu Xi La Su Su A.
1: Da Jie Na Bi Sa Bi. Yin Nian Xin Gu Bei. 我明天通不得啊, 明天开始啊, 周开始啊。
5: 哦, 周瑞啊。
1: 周瑞?
5: 明天俺就南站走进别人的面的。
1: 不是啊不是, 大家呢提醒俺明天咋啥不是? 因为, 明天我那车里开不起呢, 俺三七真多开不起, 俺先不长不长下去, 两个也不起来谁对你。
5: 俺心个月, 让俺先不挪用嘛是, 给谁开不起来么多啊?
1: 哼。
5: 因为, 院长先不离了, 俺就乐给女空给给你面试, 狂给, 让你也不是能给。
1: Yashu, nge tengu nye zui tenzo rang tseng ma sa si yi.
5: Ni zhe leng ma si yi, yin e yuan zhang xuan bu li la ge hui bei le ge, ma qi psi la.
1: Jing ma si, dui a.
5: Bye bye. Rang le di do sku a, yuan zhang xuan bu li la gyo pi si.
3: Gyo ling li gu gu re.
5: Lam sa si.
3: 남지 Ranyimdo, Ganamu Lubche, Harisamino.
6: Tis, Shemgo.
1: Mizu Ranjada Yabdani Omari, Gambatan Daruba, Loni Densu Losh, Malona Natum Hamgo.
3: Kish Kasuria. Did you not look like Rameva? Machine, Rampalo Nebala Rochkri, Rampaloje, Kasuria.
6: Way, Miran Shew, Bing Hilo, Bing Nan Sobeshim Chukasto.
1: Sing a look in the Gonsarbish in Yersha, Consuishim Chuchi. Tijing up yet, that's Rachimbi. Nedan Shimju Kandi Yahudo.
6: In the gaking in the Lord Rubish Ramachu.
3: Chandra, Pierre Jimbe.
1: Tantasine
6: Ranking Yamasta Rajamayor, Tetoturi.
3: Lingje Rampi getting me no. Ah, just in Tigriba.
1: Zamune to loyal Nimbe.
3: Did he go to? Daddy, curbs them do. Some can just dine. Tingling asking him to let you do. Keep sure, sir.
1: 错觉子于你那还给不起于天马在来个前面接着着的用啊让我那罗用你呢我比较着特别说啥也着特别说我呢这样啥个事多啊你就是个对新女友用啊你是你让米勒的工具一个姐姐给他罗用一你让屁股睡觉
6: 耶,
2: 院长什么账了 Tundadi, Sisha and Tissure.
3: Sisha and Tissure. Near our Jojaje. Love you, new gongi, ganking a chapsy. My new shoe has a yume. Zanga singuia.
2: Kira midisibe giza, do we see the
3: way? In a midisheba, gumsedo. Kare. So, go what I need ya. Sheda. Tondo Kaya Tari.
7: Thank you.
2: 年纪嘞，楼主家个孙子，咱们俺们在这当老么穷。
3: 让楼主女过去干净点的，说说起来就和了国货店的样样。
2: 老李，既然送不到的，我来今晚就去等伊。
3: 就去等伊，让个三等女一遍。落地铁哪了？俺坐滨海坐北，南站地铁了，着送，忙不起他当样的。今晚坐吧，最这样没了，来个的模特切多了呗。
2: 俺坐。这里的是不是今年的你是多少拉斯的你今天去买了吧
3: 你年龄这个所以他那些被给钱做用这些大多
2: 妈的院长啊既然给龄姐俺子操办了就注意了明天能一百
3: 哟
0: 主任见面
3: 龄姐清楚的
0: 见识龄姐给谢别给钱得做然后咱们家还得远
2: 龄姐谢别给钱做听说俺是三当女，一年提最金牌，六大七龙马枪。军事地里来俺是三马当门。
0: 军姐，
2: 哦，
0: 六在新旧钱大，六瓜多，缺得几多？军姐谁扛都切不着啦。去过军马当把钱的是，退过仓库当过人。志明，让个去学他。
3: 让个去吧，军太多。多人混战，来个七队，马当把钱忙过其他多。一年，林杰生意宣布的，电线的报销差太多。南村县别嘛多，他就是那个特训县多。
0: 啊，兄弟喊了，我你给去。你领结了，娶妻的，生出的个立正姐姐，俺点打死了呗。
3: 我就结束了。
0: 结束。一年年，崔德成是的个念了，登面死了呗。
2: 原来是没离了，领结等到拉着住个住个，七点前交着他。
0: 屯大的，俺三不写去。领结六几年拉着屯过要着死个，吹落所谓日月，不那么日大。老君女工个气度，原在劳动阶级艰难劳用不是？爱因斯坦了原在要这边，也那比尔盖茨了原在要这。就拿我们的原在救国给人追企图嘛是？志明，开始迎接了军他们呢，俺就开马连这个人，一年年日完了，苦个不起债着。
3: 新旧要起个大。
0: 嗯，用啊。
3: 院长兄弟了、
0: 哦、呀，对的对的，
5: 对的。
0: 哦随着看了你最到腾说他就加心里定心着吧假随所谓日本不然吧
3: 乐音
0: 哦俺做明天成本俺是你让给陆军一个俺这就过对了让给陆军女工给落单一个台了心就到此约不着军大约本命俺做鬼火多啊跟这多俺做兵能修卡这然啊
3: 院长行不离了你要常过学校
0: 啊
3: 俺这些的你把那个月送给我年轻人啊，地铁上大面
0: 啊，
3: 院长先不理了，光圈那么走，俺从大道去，你也注意点。
0: 钱呢？啊，让卡巴走啊。
3: 你这雷公了，瑞阳镇都去了的，俺就找你。
0: 哦，瑞阳能卡巴有不着？
3: 是，瑞阳超过去，俺都给你。
0: 哦，
3: 嘿，
0: 罗群居，感谢我当时有你养活着，一年来个早的，留到马街了。
3: 来是。
0: 罗群居，咱们养活起动啊。
3: 来是。
0: 三路军都清楚了，俺做着急啊！
3: 永安，
0: 啊，真都立住永秀，
3: 出现了。
5: 爹，跟着先人了。

0: 비만 네 같이 가요 그래.
1: 나 계속 가요 없어.
0: 계속 가려 주나.
1: 주진주라. 다들 내다 제 잡다.
0: 대대. 상가자 챙길 수 있도록.
2: 아자라 감사.
1: 됐다. 텐텐 칼 냄불아.
0: 버리. 나도선 내가지. 상가 보면 다다치야. 뭐.
1: 난다 먹어. 네 텐텐 야로 쳐 봐. 잼지데 쇼마시.
0: 상가 다과 보면 다다치자. 맞습니다. 오늘 괜찮시도.
1: 텐텐 칼 냄부든 제 유지. 나에 보면 가보지. 야, 텐텐. 볼 잼시샤.
0: 버리. 샤예. 상다 링제스니디 가르 좋아인 봐.
1: 조린주라. 키란디 갈 송구시. 링제응이 팔러 저와 가게 심해.
0: 문에. 재능이란 호세 충샤. 랑 뒤주 내가 지디 호다 바다리. 대중에 셉시라 하고. 상은 염뉴스메자. 미야니 그 제이메. 상은 심마르 봐. 링제 보는 시에비는 미디 따오토보다 클슈 진보. 뽑삽시도 된다지면 된다 좀 예지미도 제자 제만 믿다 저와 용지는 거지
1: 조리조라 니에디에는 린제스 니에디 치다시리미도 마스에 미라게 딘수체네 켈리미도 전단 유배가르 시가 경시도 자르 레어 유스도
0: 제 말레어도 수 텐텐 지시디 장숨 쓸송아 어리 말레가 납차스나 공당은이 칼라사가죠
1: 요쇼 딜레 랑교시
0: 아 숨쓸스
3: 근데 쇼소 예바라다 저 아저씨 내가 그대 쇼소도
4: 상기 김도나 계제도 제비 배지 저와민도
3: 저와면은 아카라다 자가.
4: 저와면은 상카라다에 요마르베. 마타사랑게 저와주브르.
3: 도스와. 발라게가 상카바디 수기. 나한이 죽도네 수소래도 흠해봐. 니라로 오시자 가쇼베.
4: 디스. 다지샤. 발라 토제나 슈아. 예야. 디지랑가 알아동다 넘규다 정도와 선내를 주베
3: 마선내 그리고 자련 주 씨씨 련내 되미
4: 련내 되미 처먹이다
3: 녀라로 초고 이제 가져오래 나교고 장바라 공사에 수고 좀 하시가 되니
4: 산녀 버베 중국 길에를 마대체 경이 길에를 락제치 긴스
3: 녀야 자직시오 락제 마르다 수고 좀 하리 야면은 장갱아 퇴지 접세 부럽이 쓰셔.
4: 다소소소 시다겨 마시. 상게 오늘 내가 야구 치기나 승리 소바 조르베.
3: 우리. 자. 심자제 니 대회 총기 빙나로. 럽주 누구 심지시가 조처니 매봐. 나 오장 기망 니키레나. 콜팅소와 조마쇼 거리나.
5: 샵샤지스.
4: 뒤에 잡도. 나는 장가발아 신고 클레나 럽주 누구 심지시가 좀 되게. 자는 해 봐라 그만 얘기래나 퍼딘 소화도 되어 봐. 나라니 제법이 개비나. 녀를 가게 해줘 말이. 자 오장 령야디 승리 소화 심주 살비 자주고 이.
3: 디라로 주도 치 말이.
4: 자게 멀어 내게 신기여. 이내 여부도. 자 승리를 용비이나. 윤주다 타니 싶으리.
3: 뭐라 승리 소화를 해치고 말이.
4: 이내 오장을 여러 봐.
3: 윤내 배가 도래. 라로데지스.
4: 되다 되다. 상하는 시에다르스도. 이네게스 정부시에나. 네 근데스 때네. 장번의 코딩을 되는 딱다르샤.
3: 치자스. 된사.
4: 지샤. 되는 된부지. 인다. 나라니 준지레미니 샤다시게도.
3: 술레미레사. 딜레 교와서 장발하다. 좋아지다. 라뉴시. 你也
4: 常把那点点横杀不碎，不少有，我找不到，是
3: 找不到噻，这么可惜哦。
4: 三个饺子把那进了吧？
3: 都是点心的，
4: 点心的。

0: 감사 캐라스 선생님 반 캐란 대슈 이기베
1: 가르키슈스
0: 대슈 이기
2: 아마
1: 부
0: 감사 캐라스 선생님 반
2: 공이 아마지
0: 그래 캐라스 선생님 반
1: 고모 난저 난저
0: 그래 난저 이 알레레
1: 오즈라 진짜 추울라 아마 구조제고 모두 스타트가 아마도 다 한가 라고도 뭐 연이 괜찮았어 세상에 락다 치다 주시진다
3: 락다 가지
1: 니의 춘레 킨자 지혜처 용두게
3: 잔의 천주 권도라 디양의 타주마리 링링게 타지그지
1: 된다 딘제르시다 아무랑게 타지엔 타지 링링 기스 주마시
4: 아마 야 아자 용베 아마 자동다
3: 용아
4: 야
1: 야, 아래 세정 아래 세정 한다 뭐. 야, 부 대이다.
3: 장가 자게 잔 락다 챔부치 제야 유스도 와.
4: 아. 아자. 락다 가제 유.
1: 니니. 아자게 보나. 춘레 키란저 제워 섬추. 내 가르고 내고이다. 담대 큰메.
4: 아자. 년송간르 단도 뭐니 미두고 유. 이내 년 미두야디. 년 두러 권통년 범치치들이. 춘레게 권토마시
1: 아주 말이지 안지오나 범무신지들 레폰 용마시와 두시다 니네 랑게 춘레 너 뒤지게도 구베서 된들 샤나 지바 너시 왕지디 마란조 수수미라 바싱부다 지바야
3: 춘레 수수미라 폴룬크제 체 유메다 근제 스테고네 싱그 요마시 던도 너 등글레게
1: 아무니
4: 아자 춘레게 단더미러 폴룬 고음동장가 제시야 폴룬 팀이스다 니에총가나 룬기 더비아제 드린 아믈리니 폴룬지게 제 수셰마도 나 가르쳐보이면 하고 미도 니에잔은 장구시에쳐 촌레이 니에딩야니 용마시
1: 마리제 니네 장게 탑시시던다
4: 아마
3: 오
4: 나둔도 레그유 니엘지 주인다
3: 용마상 레그치가 규시
4: 아마랑 도스대야
3: 어
4: 온즈랑 감사. 온즈랑 감사.
5: 그지. 영배. 나한테 총 사진이. 줘. 둘로 총사 따서 가줘.
6: 예공의 온즈라. 장님 다리 신내 주인 망고 탁쇠 치우지. 견제 총가 친지지리. 장 저거야 여르베.
5: 그지. 총가든 게 아무다. 링링게 주우리. 더도 춘풍치. 콘서트 회면 송고 조배 차샤리 네 교수 최고죠. 더도 락다 침 시대야유.
6: 락다 침부에. 잔데데다. 디니 랑제양 락다 침부디.
5: 되래.
6: 디니 바락 로부치 잔네 라베 총괴님 부서 취지야가 척진 이그리. 나 마저 진예 침부 진님 뭐 사간 퇴내 사비 그냥 내 치고 섬기.
5: 라 사비 냠내 진예 인세. 초 치세 중화. 뭐 봐유.
6: 교유배 교단 뉴슈유배 뉴슈 등그리. 탄데 튀럽디 사간 퇴내 리지 치약 튀지리. 你也是比公司的 谈得上所来去的这大切子 去跟叔叔去去去 听这个题了 叔叔来个学钱不起求去 第一趟两个八拉的电马过吧 叔叔卷堂有的钱不求去 谁也没这
5: 学钱一个的 让八拉个抓去去上马这边啊 各地区没跟叔叔钱用 马赛了没用过的
6: 他们请家姐是 你们从大姐是钱不是 第一名了 初雅姐错过不是
5: 初雅姐错过不是 俺来不说钱马的 各地区 我这么求呢 总共六大四个钱用
6: Tinjia kwa chi gje. Nga gyabzi hunzi rang yu zan, kibza mado kyon rin ma zhi.
5: Yong a, ili nye li, bian chok nilu dung xiang ma zhi. Tiri kyun jia zong ka, guo chi rong song.

0: 집에 서로 시키기.
1: 민두.
0: 밥이랑 겨우 자러 젠딱다리. 네 밥이랑 첩첩시하고. 아자단 이게 템도 수구가 키키비치. 밥이랑 독스 자다가 남자만 쓰줄 티녀리샤.
1: 네 제니 집자. 마탄도 진짜 앞이. 계시 뭐란 창스 좀나 장샤 말해봐.
0: 장부 이만 이여 말이. 네 아무 주디. 아자다니다 게스체사스 아메 바브랑가 소기업 규체 아자다니게 바브랑 디기데이체스
1: 군이게 녜딘은 다 치우기브레
0: 다 바브랑 보쇼마쇼다 쟤는 바브랑 근데 지수유 아자다니게 뱀주제 바브랑 쇼기브레
1: 다니게 아차제니 녜켈링마레

0: Kanchato, Amma. Amma. Tingi Amma rang chaybe lakta nipa tingi.
1: Jinpa. Tia jata chui xia. Loma gu dindze qingne tundo taga rang zi xia. Yang poma jibe. Chun chui dindze xi chi yong. Tang an lunga gye ba si nyi duyu duke.
2: Amma.
3: Mola.
1: Rangge gallo ba.
0: 엄마, 뉴든, 뉴든이다.
2: 그치.
1: 뉴든?
3: 몰라, 아 디바네 몰라 기란 도와요 비인.
1: 자 뉴든인데.
4: 뉴든! 뉴든!
1: 뉴든! 뉴든! 我那张银币啊我最牛的摘苏路前我那牛的人下阿勒别过能行唐然得下见吧然是的罗君那连个擦油马是一年罗君那不过面下恰擦下牛的年牛的
0: 哦牛的

0: 몰라 야피다.
1: 제미, 쇼다. 기라니야 쇼다.
2: 강부디 체지리. 지그치리. 공지러 무망고 죽매죠.
1: 시다 죽마지. 디규게 수중한 약수 체지. 딱 흠이 지르면도 도루

0: 아무래도 엄마
1: 쨍고 로 연배
0: 연비 연비
1: 엄마 불 뭐 좀 가지가
0: 가장 손가 카르던 뒤 너니 레학만 고치 영토 무소 제단 들다 시가 연비
1: 싱그이 싱그이 네 규정고 구제 기라니 연예 매자 레가 차와 차비 열이 삼초 개징 마리 개징 마리 야 다 불이야 줘 야 줘 야 줘 다 셔셔
0: 줘 줘 줘 영아 영아
2: 엄마 아 뒤 你见过我女的，身边成绩怎么样？第八名的。
1: 第。既然你个没了三十七土的，勇啊，你玲玲个成绩你个应的。玲玲她都全家从俺那来个去要些，光带你们到喀拉萨去要些。
2: 呀。
0: 哪儿三年了呗？
1: 卡瑞，哪了三年多呗？
0: 是。我你去了喀拉萨也干没？날 아무나 그 세배 클라 산투이게
2: 당시 아마 전국의 그 뒤에 내 세배 클라 신민도사 들이 아무나 전에 야무식이
1: 영아 날 사초지 아메 세고
0: 영아
1: 야 겨우둔다
2: 영영 엄마 야 야시
1: 전국 들이 기라니 로 영자 아무 원에 기부르시라 친수

0: 아무래도
1: 建国
0: 엄마
1: 로 연배 불마 진짜 하지가
0: 가장 성과 카르던 뒤 너니 레학만 구체 영토 무소 최단 들다스가 여기
1: 신기예 신기예 네 규정국 구제 기라니 연예 매자 레가 차와 차비 열이 삼초 개직 마시 개직 마시 야 다 불이야 줘 야 줘 야 줘 다
0: 줘 줘 영아 영아
2: 엄마 뒤 디 见过 언니기 선배 선지 점이 디 반린다
1: 디 기라니게 밀삼시 제투기 용아 니 링링 서제 니어긴다 링링 탄도 견제 총간한 내가 요시 광다 님도 칼라사 쳐오시
2: 녀
0: 날사 그룹에
1: 가래 날사 뉴두게
0: 어 마다 小心 칠칼라사 관매 날투 연제 아무나가 수업 사고 삼쳐
2: 당시 엄마 见过게 니 수업에 칼라 신민도사 드리 아무나한테 내 야호 신기
1: 용아 쟤는 날사도 아메 쓰고 아
0: 용아
1: 야
2: 용아 엄마
1: 야
2: 하고 삼아 야지
1: 见过 드린 키라니 초래자 나영원에 심기부시중아
0: 엄마 미니디에 용제 유대계야 파피 던도 아무라러 저화시던야 유
1: 가제
2: 디카사 암란다 오무니 넌지 싱라베스
0: 지
2: 피게 콜롱야오체 소호피엔 보여시
0: 지 아무지게 메스치약도 시깔레기 주대요리 딱입시야 투투리
1: 젠고 낭원의 존도시라도 이네 난주 견제 총가 고친조 손자 링링로 로고마체는 코바 용구제
0: 도다 아무나가 미시다깡 삼단 뒤리 다 아무나 수소 삼단 후다
1: 나즈난고텐다 장게마심부마시버 나조투야 요마시 춘레이탄도 침부차제 라키야 미부차샤 장게조조니 친제 크규쿠규미도 만나라 장게조조가 첩제 대구기
0: 엄마 주조고 도스코 해도
1: 내조 갔도 교고 장게 아직 쉬다
0: 니 니시에 걸로 딱하고부니 내조 쉬죠
1: 어
0: 이네 배트 댕키모소 댕키스노 냠나시야
2: 친구 상게 고스엘 마셀 아마 힌사디 데마시다 아마 샘젤런 거다
0: 니 아마 되면 샘제 수면 아마 가부춘 삼초
2: 이 샘제 수에 민고 줘라
1: 나 가부시라도 내 주도 없어도 내 나 가부도 나 가부도 문에 가부춘 친구 샤 갈레스스 로돔나디게 장게 사베 무유디 주저 제약간 당고 키비시 문에 장을 라타마소 난 그 된다면 굳이 장게 주도 제토야 요마시
0: 엄마 나래가 저식이 치그리
2: 당시
0: 엄마 제야 아무나 부르라 네 주저시
1: 시 见过
0: 엄마
1: 엄마 삼시 진예도 장하시시야
0: 아무나 진짜 마시다 다시는 아무나게 파줘야 삼시다로시 전설보야 쓰기
1: 아 할래 영아 영아 영아 어 파친제 오고 모린다 계제 야호시 지기인다 是吧
0: 영아
3: 구주주제 미두게 이직 라바 주고에 두게
1: 구주주고게 로다 추신 부제 장문의 터민도 모리 아 나무네 见过 군인님도 전설 주니 되기 야문님도 저
3: 아 죽네 상 디와 조통 마세
1: 카리나 피게 클롱 야고체 수고 좀 나라 담비이너 초리도 직전의 제자 도저 유주
3: 다니 상나오 갑제 지부구에 비드 마셔다 상 고르디네 마트에 주다 상 사회 가체 권박한 조중 말
1: 이내 见过 군이게 쇼스 럽자 언니게 머치너 부귀슴도 지 말베
3: 하 다랑게 스스로 고고 마동다 让重视了脑体皮的你，肾囊了，导致卡住里面最新的，零零给军规总案谈到过清朝的肩膀罗林住着吧，接上这个重视了脑体皮第二生命度，哈，卡的公墓恰松哎，你能听见不松啊？哎，
1: 哈，你也生吧，上个没到新个密度。 부디게 참물로 무유기치도 파지기업
3: 김장친부디나를
1: 那可是阿姆日吧
2: 让给让他们去进大厅里克拉顿去和马里你阿们这里能不能咱们入住去克拉顿就要的嘛都现在就给我们都念这些去给他们说要过年都要马里让阿们去进门送走春节他们呢从哪个这里面行马里其实他的阿大牛进帮你们俩要穷不赢呢让阿们冰淇淋自动举过给忙我们要偷买的新个里让我念念就叫他你们俩去吃一遍去吃一
4: 丁美丽给人工洗了起，光大儿子疼得很啦，是个休息。我不愿意过的，俺来想嘛事。况且，让鬼谷先收给我妈打。俺们俩老对不起，你看这结果没新个月，毛主席不停止打，过送个长门年来呗。没事，你爸爸开开心没呢？出大印度到去过的，哼，没事，现在你查查过时间，过好当过什么去？现在丁美丽给你爸爸同桌忙不要打过来什么去？你爸爸你们都马出去过什么去？
2: 别叫扯不多，这次让给推动了俺娘上学习，牛肩膀腰这种，特别张玲玲了，她拿小娃打。用啊，娘拿那么个？俺自己先擦，同我一呢，最终还差几步就拿他俩啥主意的。啥什么的，今天牛拉罗皮皮，差几步去我瞧，老对不起啊，肩膀今天前面去啥子？俺最春来了两个吃啥吧的，难看要嘛的，是吧呀？
4: 他的年孙姐，俺最那个春来没几个想的，没吃一个啥子的。但那姐嘛，吃了猪肚，过送去的，初二你是吃，他都迷茫过去，给了点羊过去个的，俺那娘们要的。对的，初二吃的，俺最容易吃个蛋汤是不？看他什么时候得了能用不起来米多，得了肩膀个吃了，谁婆婆娘家点的更麻着呗啊？
2: 好啦，听他听这些是呗。
4: 用啊，你母亲请去。用啊，阿妈。哦，我这里老用呗。你春来了，请俺去老白看见你。
2: 谢谢老师，请三爸的就是你幺子。好的，赶紧请哎，你那边家头了，快看看钱去那什么去。啊对，赶不要的，赶不要的，如侬给三娘当下，赶不要我就赶不要的。
4: 不过来去路外看见困难多，让俺这送门呗啊！得来给我做挨着干那扎实个着。今天的钱我也。自己着打着打，开心嘛的。那现在你多少钱啊？懂了，俺们太阳用了。行，着打钱。行，你看他这人接了多少个把亲姑，俺让你吃了强巴着，手机了嘛学的，困住你嘛的。你爸爸开车出去个车敲门用，你爸爸开车尿擦了，俺也是个等门。
3: 二凤，养啥是不是呗？
4: 俺啥是一下。
3: 我是谁呢？你没给上我几个？二凤，也得学的，得学习，得学的。让他那别的没几个讲几个，见面都是点这奇怪的，呀，马队是马队的。啊，见面都是
4: 钱多多。
3: 看女婿，呀，看女啊，看女婿。
4: 我靠，这生意。
3: 哎呀，就是这事。哦，哎呀，
4: 阿哥你也要买的。

0: 예, 밥인데. 밥이 뭐? 밥이 뭐? 뭐?
1: 아, 주도 제 먹어.
0: 제만 제만요. 어서 어서 어서 어서.
2: 알펑디데차야. 창문 예수에서.
0: 하. 다지샤. 상게 스스스소 샴요 마리. 로디게나. 상게 뒤느냐? 겨르키제. 등등한 생각이 도착히 그렇지. 매치 게임이 두세제 디엠 마르베 아.

0: 我是来不对的你吃这个水多啊我不还是你妈学习妈学习你吃着吃过多少年还吃着多少年我好歹啊我是爱的养活着吧多少年多啊也再等着你阿米扎路我来点小小我是我这叫什么见妈你们送的这一推多少年我妈是吧阿米你们送的
1: 俺还我们就他个人三点鱼同我同他前不给去年送咋俺每年用嘛是吧是吧啊这样哦铁人早的叫建邦了克拉当阿姨天子里呢开个名度一年到这年我就从国里给去的内马给着啊是你真的可吧俺你给现在了啊你还可以去嗯好建国用啊用啊我们领个车接忙子动的用啊用啊用啊铁人今天罗用啥搞不起来去建国差不起动用啊
2: 디링은에 이미 전도 라니에도 좀 해도 돼. 알아서 되게 님도 기부지 클라스 돼도 아 망조 소시. 야. 소다. 알폰. 아. 레과 주유. 아. 다가스 대유. 레가 투메. 엄마, 니 삼스 거죠. 만족이게 심게 주기 한 쇼마르베. 알폰 비게 겐케 주노. 아치. 디디. 주도 신스 메바 대유.
3: 야시야
1: 야야야
3: 야야야
1: 야야야
3: 야야야
1: 야야야
3: 야야야
1: 야야야
3: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

0: tanda amli me za dao na yan chu le le ge tun da di ta chu qian na tun da chu ju de zu an me ne ke yo ma ri shi ba jian ba zhe ma le jian jian ba
1: a zha a zha ran xie wu yu ne ma da jiao jin bang guo xue da ni xin da guo xie wu yu ne jian ma xie chou ji da de sheng ma long da
0: a si nie xin kan la su a de da ngan zu chu le tun da di ni jian bang tun da da ke yo ma da ge bi du jian bang ge
2: 春雷不责不欠领队让他见明是他这个人各地对见班给能不藏没丢了不给给些欠领不打春雷拉不起摸着啊一拿着那么领啊一拿着连菜啊一拿着藏不欠领我了不对是吧杨建吧不过的康斯拉巴娘殿下切咱叔叔欧古达连住一位大人杨面呢怕压钱的肯这多啊前呢地震能不藏没丢了
0: 哎，不给吧，看你家这个了。姐嘛，不进不差是呢，拉不扎大内扎，那么里内扎，咱们还得给你给。你阿让个些说啊？哈哈，他那些的，咱给肯定是给你自己。
3: 没啦，你爸爸公司他那年他接的，没跟着雇员们，我来好过吧？
0: 还是跑没得呢？明年不给些的，让看看对些，咱们让个新个月，让给他去雇员那去。
3: 啥人全部到了啊！
0: 看那阿拉爸爸公司阿拉许多钱，你莫弄国债钱也断住，国债也不结果的。
4: 就是俺谈的连着送子，公司其他新的人，同他谈的就了做不结不结，就要嘛是。他来都是公司做啥送的安全类同他写出去，嘛是呗。
0: 公司做吧，恰恰呢，说不就等着你们。说句说错是有。哼，李美丽，全部有你给这三不写着去。
1: 说说不就的是个，你让就叫不写，你也不打，都说不就那些，全部用的让给说不就是给的。
0: 张天一，让给写就是做事啊。今天你看哪的，叫肩膀当兵，让手给你说，手没那么久。我特地看了多少钱，用不上几元。我肩膀不过两块钱啊，用不上就得退啊，多。
1: 今天你看哪当兵，让给写用不多，多啊。
0: 见面，见面就是说这个东西啊。
4: 俺就叫上帝，不写个用。你让写，俺让写用呀，可不行。你看对不起个啥？还连么说啊？对下，
2: 他人工呢？可最给不苦的。玲玲，俺接他个当姐，得做人家用我这呗。桌子都飘落没呗？杨敏呢？你落了车个？
5: 阿妈，阿妈，路没事的。谈的可最多是穷不的，对的，谈起的苦的比。
1: 秀，
2: 玲玲，对的。
4: 给这么念不的念了些人的，
5: 阿拉是那边么多，我有的，从国西面，这个是呗。
4: 用啊，阿妹写不读这个，阿妹写不写送啊？给人家让做，农民娘们做托住人的，做外国人写，同他现在都起码写出去，是吧？
1: 用啊，现在见面，我做的。
4: 写什么？呀，阿拉路的。
6: 阿拉东马的，阿拉东马的，恰东，东马的去。多少路的？东马的东马的。爸爸让恁那不去，还见面多，多少个是给不跟住提前说，同到阿家的前世给装修中心是啥去？得了，爸爸让打车拿邮件打了，得先打打的。哼。啊，婆婆，上个星马的。 다리 아차다니 비게 진제 미치를 갑디 자에 말다 미 룽박한 갑디 자 오래
1: 다 전에 바바랑 게 대화 이게 두고 말이 바바 미 수수 런구 제브리 아차 뭐라 디제 제버 보고 유배 주고 배드 주도 제대리
6: 아시디나 수수 자리 수빈 승료리
1: 자가 중요인 대화 편도 말이 아차 뭐라 비게 줘야 돼 탑시 요 말이 이내 바보랑 콘서트 파야지 가도냐 이배. 겜게 가도.
6: 하, 상게 싱 말이. 얘랑 장부 씨고. 나 뭐랑다 장세 봤음 말이야디. 뭐랑 갖고 용기 생기.
1: 아니 콘서트 켜거든 저 규배들 냈어. 카네시야다 지단 배들 로가리.
6: rangi kishdi kharsigyore a.
1: Babarangi kunchuza zhonyubduge. Kunchuza chinche, nian kunchui amma namali, kunchui paya cheche, amma chonsil chi zhungi xie nyubduge. Xie nyubdu babarangi pokyogri.
6: Ma, xie mnum kharyore a.
1: Chen babarangi xie ga gyuda, tantarangi gyuda.
6: Yunga, nian tantarangi chincho, de kharyore a.
1: Babarangi sibirbe, ma du. Chadu.
6: 응.
1: 괜찮아.

디가르니 둔디타 야즈인비에 튜르기 녜나 잠유라 중화 미리 지든 소비 도시 체린 포 동주 주닝 조 체신 미리 카와라 빈준 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 당에 제용기 미리 튼지 야튼기 비상 그 뒤주로 슈는 계류 변정 사비 벽이 동을 타 참비 규제 내비 피해지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지기 튼섬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지기 도시 사바 라다르 체비 뷰지 레그토리 사드 벤저로 피해지 동위 문규 그 뒤주로 슝는 개비 변정 사비 지도 点비 벽이 주진 订阅帖 健康 기문지 등부 주바타 사드 健康 불요 초대 성경의 슝는 개미 계급이 긴급 시비에 통한 수준 제주로 숭능 개비 변종 사비 탄성 도빈타 거승 사빈기 지지 루양 주여티 조용리 탄성 딜링타 탄성 사빈 탄성 타계지기 누가 제지를 당리 계급이 다된 타다른 문수기 라빈 뼈든 그 조두 후다 제유 别别 뒤로 사바두 양규冷부 사바라슈 여기 미리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드르사비 방기 표정 지주 라린 터진 단리 듄지타 조주 제비 시린 지도지에 대비 지조 링루기 표정 사바 듄지 매도 후다 제주이

칭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변 끌려 순수 진신 特동 시리기 윤장리 주주 군두위 겐지무차도 코로 충무 샹샹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주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차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위의 민남기 소자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직린 집에 세 콜라라 준비 모자를 입어라 지

0: 你快来了不行吗？都是的，让杨哥的客满些。杨哥，我别等你了啊！多谢你先了，我已经休息。勇啊，让给俺都是村子有这个城市宿舍看到了去的。
1: 几个人？一年他到，就到地里去去，住不归。
0: 嗯，卡着的。
1: 地卡着是呢，俺老怕累死。
0: 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
1: 시어리.
0: 어르세. 네. 배사스.
2: 근데 저래.
1: 네, 잡아 마티시. 마티. 아, 들어가.
0: 피게지. 쉬다. 랑정시 소소한 용지 가르치가. 자자, 네 요마다.
1: 나 탑시에.
0: 용아, 가다 자자는 카페 자토나 타게지. 그 비키라 니가 내게 봐서다. 제게 제부디. 나 탑시.
1: 네, 두냐도 근데 제오래.
0: 어, 네 여식금에다.
1: 나 탑시 니지.
0: 어지, 요구되지. 어여여, 바로.
1: 퇴장이시야.
0: 장교, 그래 마 쓰지 마. 결국 와.